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고백보다 행함을 보고 진심을 안다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더 많이 보여줘도 좋겠다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가까이 달려가서 우리의 진심 다 보여줘도 좋겠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5월 3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한웅재의 주위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어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까지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달려가서 안기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오늘 좀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사실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못 믿겠는데요, 그 진심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어찌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동으로 다 보인다는 그 진심. 오늘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면서 그 이야기들 또 찬양 신청들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끊김없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220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부산입니다. 지금 혈액 투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듣고 싶은데요. 늘 찬양 들으면서 투석하니까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찬양이 우리 0220님께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큰 힘 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149님,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침 우리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예쁘고 소중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9149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9149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너무 멋지고 예쁘고 소중한 자녀일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그 사랑 담아서 이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너는 꽃이야 찬양 전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0220님, 9149님께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행복한 말씀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고요, 뿅뿅이라고 중간에 빈칸이 나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급하게 찾아보셔도 눈 감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퀴즈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전해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단어 넣어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6절 말씀 이어서 좀 더 전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요. 정말 그게 진심이겠죠. 보여주는 것. 오늘 우리 더 많이 사랑해보는 거 어때요? 보여주면서. 가정의 달도 내일 하루 남았어요. 벌써 5월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끝나기 전까지. 사실은 계속 그래야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핑계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들이요. 오늘 내일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을 모두 털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나의 육체의 힘은 많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신선한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성실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하기 원합니다. 일에 눌려 불행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일을 다스리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만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내로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복이 오늘도 나와 가족과 학교와 일터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는 은혜 더 주고 싶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낱말 하나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다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 생명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완성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생명의 나무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려나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나 버립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 아닌 죽음이 오고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내가 있는 자리는 점점 멀어져가며 이 사이에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 산업의 발달, 인간의 편익성, 이러한 것들로 가득히 채워집니다. 사람은 외롭고 힘들고 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문화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속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진정한 그 속에 즐거움이 지속되겠습니까? 휴대폰을 열면은 몇백 개의 전화번호는 있지만 과연 그 전화번호가 자기 자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대중 속에 고독이요, 풍요 속에 빈곤이요, 다양한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나무를 주셔서 그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과 저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생명을 통하여 불안해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점점 죽음의 길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완성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초청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 위대한 자리죠. 승리자의 자리죠. 자기를 자랑할 만한 자리죠. 그렇습니다. 보좌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요.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고요.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자리지만 어린 양의 보좌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어진 보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이 은혜의 자리,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보좌입니다.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그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완성인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물을 성령의 사역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하리라.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성령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등을 적치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며 수영할 만큼 잠기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그 생명수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수가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도도히 흐르며 오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는 수증과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수증과 같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면은 영화롭다, 눈금만큼도 티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화롭다, 이 영화롭다는 말은요 영광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glorification이라는 말인데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즉 이 말은 완성되다,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다, 즉 우리는 성화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 와서는 성화가 아니라 이 성화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천국은요 비교급인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상대적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요, 저주가 있으면 축복이 있고요, 이런 상대급이 아니에요. 절대 유일한 바로 완성된 생명,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거예요. 저희 집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어요. 저는 이 물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7시 되면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걸 그냥 혼자서 하루 종일 그 소리만 듣고 커피 마시며 앉아있으면은 꼭 산속에 있는 기분 같고요. 똑같은 물소리인데 바람에 따라서 다르고 낙차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집에 이 고기가 아주 수십 마리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어제 전부 다 물을 퍼내고 이끼를 전부 다 쏘아서 다 걷어내고 고기 이런 잉어, 일반 잉어, 일본 붕어는 20여 마리 넘는 것은 방동에 놓아주고 이제 빨간 거 이런 거 금붕어만 또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금빛 나는 잉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빛 난 잉어를 큰 포대에 값이 싸서 그걸 먹였더니 금빛이 없어지고 힘이 꾸리해지고, 그래서 똑같은 가격인데 작은 거 비싼 거 먹이니까 금빛 색깔이 솔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을 먹고 사느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달라지고 모습은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에 수정처럼 밝은 물, 깨끗한 물, 이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나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나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생명수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지만 그게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회복시키는 치료의 역할까지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친 몸 뭡니까? 하나님은 강건하게 완성시키십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절금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채움으로 완성하십니다. 뭔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채워주심으로 완성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은요, 생명나무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생명나무 앞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나무, 저주의 나무, 십자가 나무에서 우리의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실패한 생명의 나무,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상태든 보좌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충만수, 완전한 충만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12가지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힘으로 우리는 생명이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됨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만 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옮겨졌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성령의 하나님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성된 생명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고 내 인생을 소비하는 때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의 소비 속에, 인생의 소비 속에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삭개오에게는 그의 세계관은 물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 정부에 일부 주고 자기는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그리고 그의 가치관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평소에는 상대도 안 하더니 세금한테 아 삭개오요 세금 좀 줄여주십시오. 아 우리가 이렇습니다. 그래 인심 한번 탁 서주면 사람들이 아 세리장님 고맙습니다. 구심구심. 이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남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3, 4배로 갚겠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럼요,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진데 우리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결핍함이 있다면 오늘도 생명수가 여러분 속에 쏟아져 들어올 때 그 생명수로 풍성하게 나누는 생명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또 느끼며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십니다. 염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없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12가지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것입니다. 쇠잔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2는 충만의 수입니다. 우리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한 기독교적으로 경남의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철저한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와야만 되고 휴대폰 다 뺏어버리고 한 방에 4명을 넣고 나이 순으로 넣어서 제일 큰 애는 아버지 역할, 둘째는 어머니 역할, 셋째는 형 역할, 밑에는 막내 역할을 합니다. 애들의 인성을 키우는 거죠. 엄마 역할하는 아이는 욕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매일같이 닦고 화장실 닦고 머리카락 빼내고 아버지 역할하는 아이는 저녁에 애들의 손을 붙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성경을 함께 읽게 만들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거기서 졸업만 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인류대학에 100%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전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만, 한 번에 3분, 두 번만 공중전화로 전화 거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면회. 철저히 기독교식으로.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학습 시간은 자율학습. 그리고 교사들이 지도해주는 정도. 여러분, 저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인성이 바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어디서 옵니까?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발하고 특허를 많이 내서 제품을 생산해내도요, 파는 사람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팝니다. 믿으십니까? 파는 것은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사람답게 변화되는 사람, 인생이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럼에도 사용하시고 연약해도 사용하시고 부족해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하면은 힘을 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이 부족하면은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없으면 더해 주시고 넘어지면 세워 주시는 겁니다. 얼만큼 공부해야 똑똑합니까? 얼만큼 가져야 많이 가졌다 합니까? 어느 자리만큼 올라가야 마음이 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제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부족하든 연약하든 모자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에

0: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에 완성하신 그 완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로 사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언약이 오늘도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확인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색깔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첫째 날엔 흰색과 검은색을, 하늘과 물을 만드신 둘째 날엔 하늘색과 푸른색을, 땅과 풀을 만드신 셋째 날엔 황토색과 초록색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인데 바로 색깔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었죠.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칙칙한 색을 밝고 생명력 넘치는 색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네, 컬러의 힘은 무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우리들의 기분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성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컬러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볼 때 불안한 사람에겐 단조로운 색깔의 옷을 입히고 의욕을 잃은 사람에겐 다양한 색상의 옷을 입히면 차츰 내적인 병이 치유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던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찬양을 뜨겁게 부르던 때나 눈부신 석양을 바라봤을 때, 또 친한 친구와 한바탕 웃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분위기가 그랬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목청껏 예수님을 찬양했다. 그 무엇도 그 순간의 분위기를 깰 수 없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을 멈추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소통이 엄숙하고 차분할 거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잠잠히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때도 있다. 하나님은 행복한 웃음과 강렬한 사랑, 신나서 지르는 환호송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들이 표현하는 강렬한 감정과 반응을 좋아한다. 그러니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0: 신나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과 친해질 귀중한 기회를 돌들에게 뺏기지 말라.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1: He's a rock.

0: is a rock.
1: 콜로라도 남성 사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박신화 콰이어의 감사 찬송,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이경민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다 찬양하여라.

네,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한 자연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되는데요. 정말 표현을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 행복을 주실 줄 믿고요. 우리들이 가진 색깔로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만유의 주제 조찬미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아름다운 실록의 달이어서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다, 계절의 보석이다라는 찬사를 보냈었죠. 5월 정말 아름답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5월도 내일로 끝납니다. 5월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정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글 한 편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걸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자칫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명예, 건강 이 세 가지는 모두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잃어버리면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겠지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믿어워라 우리 가정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참 아름다워라 사계절 찬양 새소리 그리고 기타 연주로 들어봅니다.

사냥가드 기쁨 카드,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잠언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 말씀 잠언 6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87님, 손녀를 봐주러 부평에서 강남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여전히 찬양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극동방송에 감사하며 오가는 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극동방송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5081님, 6학년 그리고 3학년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어요. 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 극동방송을 들어요.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답니다. 8553님, 할렐루야, 오전 근무 마치고 퇴근길에 청취하고 있어요. 내일 주일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출근합니다. 여기는 인천이랍니다. 네,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5292님, 몸이 아파서 집에서 극동방송 들으며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네, 잘하셨어요. 곧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6249님, 직장 괴롭힘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퇴사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성실하게 살 용기와 다짐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가져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008님, 중학교 때 외운 구절이 바로 잠언 6장 6절이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545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799님, 빨간 신호등에 차를 멈추고 그리고 이렇게 극동방송에 퀴즈를 정답 보내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205님, 퀴즈 정답 잠언 6장 6절을 적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593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592님, 주방에서 식칼로 손을 다쳐 며칠째 한 손으로 집안일하는데 모든 하나님이 지체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다치신 것에도 감사하는 그 신앙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5216님, 홍천에서 남편과 함께 들으면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어느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메시지가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염치불구하고 간곡한 부탁 하나 드립니다. 제가 요즘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드니 일하기는 고단하고 해서 고심 끝에 부업으로 화장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말 귀한 물건을 아주 적은 마진으로 특별히 선보이는 것이니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꼭 한 세트씩 주문해 주시면 더없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죠. 목사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시면 직접 화장품 외판까지 나서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까지 붉어졌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찰나 저도 모르게 아 하는 탄성과 함께 환한 웃음이 터져나왔답니다. 목사님이 판매하신다는 화장품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천국 명품이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전해주신 제품 설명이 이렇습니다. 주름진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발라보세요. 깊은 주름을 펴주고 마음의 평안까지 찾아줍니다. 원망이 서린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깔의 립스틱을 권합니다. 험담을 막아주고 입술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줍니다. 맑은 눈망울을 위해서는 정직과 진실이라는 아이크림을 늘 소지하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거친 피부를 위해서는 미소라는 로션이 최고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 안으며 당신의 하루를 행복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최고의 영양제는 성실이며 가장 개운한 세안 비누는 미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은 마지막에 주문 주소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주문처. 당신도 예쁘군 사랑하면 좋으리 1004번지. 네, 이 카톡 메시지를 다 읽고 나니까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하고 향기로운 화장품이 제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미소 로션을 바르고 용서의 향수를 뿌리고 꽃향기 가득한 축복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사에 형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인데 두 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일까요? 두 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뽑은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데 몇 절과 몇 절의 말씀이지요? 모두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1069 우물정 1069 구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4648님, 언제나 은혜로운 방송,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011님, 모든 것이 풍부한 좋은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국내외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들을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나 깨어 기도하는 자,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1491님, 미군 부대 택시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극동방송은 운전의 동반자랍니다. 다양한 찬양, 설교 말씀, 간증,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 그 자체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9729님, 늘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이 시간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5675님, 늘 게으름 피우는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개미는 작지만 힘을 여럿이 모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지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겠습니다. 5876님, 오랜만에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289님, 성경 퀴즈 오늘 처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6159님, 반찬을 만들고 있어요. 혼자 있는 동생한테 보내려고요.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잘 받았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멘. 또 3784님, 아들이 고3이어서 학원 태우고 차 운전하고 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아들에게 응원차 화이팅 하라고 했답니다 하시면서 또 잠언 6장 6절 말씀 적어주셨네요. 9507님, 늘 기도를 게으르게 하지 않고 응답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하지 않는 삶 인내로 보내겠습니다. 아멘. 9952님,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지키게 하시고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제게 보이시고 주님의 진리로 저를 지도하여 주소서.

주님은 제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제가 온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오니 제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제 발을 그물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근심에서 저를 끌어내 주옵소서.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저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이 5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도 내일이면 끝납니다. 5월의 마무리 잘 해야겠지요. 주변 정리도 하시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간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도 하세요. 또 인사해야 할 분이나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정리를 잘하는 5월의 다섯 번째 토요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2-828-9330,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전하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남북관계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고 또 청년 세대 가운데는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며 기도와 연구 그리고 교육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은 기독교 통일학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기독교 통일학회가 지난 20년 동안 어떤 고민을 이어왔고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통일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이자 총신대 통합대학원장 안인섭 교수님 그리고 기독교 통일학회 부회장이신 권성아 박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통일에 관한 이야기 또 나눠볼 텐데요. 먼저 기독교 통일학회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분 모두 20년 동안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년의 시간 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나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안 교수님 먼저.
2: 예, 저는 20년을 돌아보면 제일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0: 감사한 마음.
2: 네, 그동안의 통일의 지형이 정말 많이 바뀌기도 했고 어려운 그런 파도들이 많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성경의 정신으로 네. 복음의 정신으로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동력자분들이 계셨다는 거 너무 참 같이 연구하는 그 동료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해왔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2: 저는 또 책임감도 있다. 이제는 더 많은 더 성숙한 더 구체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또 제시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0: 네. 감사와 책임감 두 가지 감정이 드시고 또 우리 권 박사님 어떠세요?
1: 저는 그 2006년 6월 3일에 저희가 창립 학술대회를 사랑의 교회의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있었습니다.
0: 네.
1: 그때 그곳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통일에 대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음흠. 이 영국뿐만 아니라 일부 교역자들

0: 아직까지도 그 통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많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1: 네. 네. 기독교 통일학회는 2006년 교회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첫 학술대회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이 학회가 시작되게 된 건가요?
2: 네, 그 당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한 그 기대가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 네. 이제 그런 독일 그다음에 소련 뭐 동유럽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대가 높아져 가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으로 뭔가 딱 잡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그때 저희들은 각자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통일 논의가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 혹은 이념적인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되었지 그리고 또 시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졌지 정말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많이 안 보였다는 것이죠.
1: 네.
2: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성경과 복음의 정신으로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까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네.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래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통일은 무엇일까 이 고민에서 시작된 학회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통일학회의 연혁을 보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뭐 NGO 활동, 청년 통일대회, 탈북민 문제, 청소년 통일 교육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 다뤄오셨더라고요. 특별히 학회가 지난 2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온 핵심 가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2: 네, 뭐 저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성경적 통일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모든 사안이 그렇듯이 통일 문제도 다른 뭐 경제적 입장, 정치적 입장, 어떤 다른 사회적 입장으로 접근하면 찾아 나갈 그 길이 쉽지가 않은데
1: 네.
2: 저희는 모든 생각은 성경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
1: 네.
2: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적 상수다 이런 문제로 바라보니까
1: 네.
2: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다른 의견들도 그렇게 성경으로 또 통합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2: 네.
0: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인다면
1: 네.
0: 그런 가치를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1: 네.
0: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학회의 아주 가장 기본된
1: 네.
0: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네. 핵심 가치
0: 네.
1: 또 이 성경적 통일관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 또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얼어붙어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나 또 반대로 가장 소망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0: 저는 그 안타까웠다기보다 가장 겁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 네, 언제요?
0: 그 2017년도에 가장 핵 위협이 가장 강하던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그러니까 내 책상에 버튼이 있다.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겁났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 봐 그런 그 안타까운 순간, 겁났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와 반면에 가장 소망을 느꼈던 순간은 그 일이 있고 나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1: 네.
0: 북한 선수들까지 참여했던 예,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1: 네.
0: 곧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래요. 소망을 그때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1: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0: 네.
1: 예전에 지나갔던 우리의 기억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회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남북관계가 지금 오랫동안 경색되면서 지금 통일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인가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보시는지 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2: 네. 저는 이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또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다양한 도전

0: 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시대적 변화를 넘어서는 교회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무관심, 무용론 이런 것도 네. 이제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결국 교회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원래 본질적인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 통일에 대한 그런 문제도 우리는 더 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1: 네.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한다. 네.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또 그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통일의 문제를 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교 통일학회는 청년 대학생 통일 대회나 또 청소년 통일 교육 공과 제작 같은 사역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 뭐 취업이나 집값, 생존의 문제를 너무 현실적으로 크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청년들이 무관심하고 또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왜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권 박사님 궁금합니다.
2: 요즘 청년 세대들 보면은 너무 생존 문제, 뭐 현실적인 문제에 적이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영끌해서 그 한동안은 뭐 코인 같은 데 투자하더니 네. 부동산에 투자하더니 요즘은 뭐 주식 뭐 등등 해가지고 점차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특히 하나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2019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남북관계도 완전히 그때부터 막혀버리고
1: 네.
2: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온 인류가 삶의 문제나 가치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통일 문제 자체보다도
1: 네.
2: 자체보다도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민족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점에 청년들의 미래를
1: 네.
2: 거기다 내다보고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1: 네.
2: 하나님 나라와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청년들을 이끌어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1: 네.
2: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래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가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2: 네.
1: 또 현실적인 문제랑 벗어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생각하고 꿈꿔야 하는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듣고요. 또 기독교 통일학회가 바라보는 통일의 본질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통일을 잊어가는 시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통일학회 안인섭 명예회장님, 권성아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학회의 흐름을 보면요, 평화, 화해, 회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권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경적 통일은 단순한 체제 통합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의미라고 보시나요?
1: 네, 우리 학회에서는 통일 그 자체보다는 평화라는 관점에서 통일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 평화라고 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뭐 이런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샬롬. 샬롬을 우리는 평화의 관점으로 보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학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성경적 통일은 에베소서 말씀이 가장 이 성경적 통일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에베소서 1장 10절과 4장 6절에 통일이란 말이 딱 두 번 나오고, 성경에서는 통일이란 말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 에베소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를 보다 보면 저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통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그 통치하에서 유기적으로 통일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2017년도에 기독교와 통일에 제가 일제와 분단 상황에 나타난 기독교 통합사상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에베소서 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적 통일은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통합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고 네. 통합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통합의 관점이다. 즉 우리는 단순하게 정치적 통합, 지리적 통일 이런 체제 통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네. 우리의 통일이다. 통합이다. 네. 융합이다. 이렇게 네. 연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0: 네네네. 네.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통일이라는 네. 그 단어 네. 그리고 그 아우르는 어떤 문맥적인 의미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네. 또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독일 통일 사례를 오랫동안 우리 연구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교회가 통일 과정에서 감당했던 역할 가운데 오늘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사실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것은 저희들에게는 큰 어떤 도전이고요. 네. 또 그런 배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제 보면 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특히 공산 체제 하에 있는 그 동쪽에서 그 유명한 그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계속 평화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의 큰 불쏘시개가 되어서 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인들, 지성인들을 계속 각성해 왔고 그것이 시민 사회와 연합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가

0: 직접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정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으로 도덕적, 영적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또 이것이 다시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각성이 되는 데서 시작을 할 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오랜 시간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기도도 하고 교육하고 사람도 세우고 연구하고 했었던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너무 조급한 어떤 그런 정치적 구호라든지 아니면 네. 너무 조급한 어떤 그런 그 논리보다는 아주 더 내면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인 데서 시작을 해서 어떤 바꾸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1: 네.
0: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독일은 네. 오랜 기간 네. 준비해왔고 특히 동독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서쪽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이고 또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1: 오랜 기간 독일이 통일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분단 세월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통일을 기다려야 하나, 얼마나 더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더 준비가 오랜 기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죠.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몇 년 며칠 통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1: 네.
0: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진 통일을 가지고 남과 북과 전체적으로 화해와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일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또 통일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통일의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0: 네, 이미 준비하는 과정이 통일의 단계에 이제 들어선 거죠.
1: 네네네 네, 네. 그래요. 한편에서는 또 남북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오히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내부의 갈등 또 분열부터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우리 권 박사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좀 전에 이 성경적 통일을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네.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통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그 에베소서 그 4장 16절에서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었고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우리 남한 사회나 특히 남한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1: 네.
2: 우리가 남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루어야 통일을 이룰 수 있듯이 남과 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1: 네.
2: 통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네네. 네, 네. 그래요. 또 통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 교회의 회복과 또 북한 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일 텐데요. 우리가 북한을 단순히 정치적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또 복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0: 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적 관점 혹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통일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볼 때 그냥 정치적 대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어떤 체제의 파트너 이렇게 보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볼 때도 복음 안에서 북한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도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외적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비인간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물론 정치와 체제가 잘못될 때는 비판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

0: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선교적 마음으로 네. 그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1: 근데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그저 사랑의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사랑의 관점으로 지금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통일을 설득할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의 출발점인 것이죠.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이웃들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두 개 나라 각자 살면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보지만 우리는 굳이 전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네. 우리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반 대중들, 젊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에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신뢰 회복의 문제가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그래 내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볼 때 아 나 그분들을 믿을 만해. 그분들이 말하는 거면 나도 그래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어떤 동기부여로 줄 수 있는
1: 네.
0: 한국 교회의 성숙하고 그리고 복음의 모습이 충만한 그런 어떤 그 공적인 어떤 그런 신뢰의 모습이 있다면
1: 네.
0: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 지금 듣다 보니까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 저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거는 남남 갈등의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1: 네.
2: 그리고 그 말씀보다 지금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나 개인 혹은 좁은 소견 안으로 가둬두고 왜곡시키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존재를
1: 네.
2: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닫는 것이 예, 나머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1: 역시 기본으로
2: 네.
1: 돌아가야 한다.
2: 네, 기본으로 돌아가야
1: 것이죠.
2: 된다.
1: 예. 네, 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저는 역시 가장 기본인데요. 그런 역사의식입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평양장로회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이미 역사를 가르쳤어요.
1: 네.
0: 그 1916년 커리큘럼을 보면 거기에 유니버설 히스토리라고 해서 만국 통감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국사, 영국사까지 가르쳤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3년 후에 1919년 3.1운동에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힘도 있었어요. 그런 역사의식만 있다면 그 어둡고 암울한 일본의 식민 지배도 우리는 해방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었다면
1: 네.
0: 지금 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역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충분히 통일도 가능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 지금 20년을 걸어왔는데요. 앞으로 가장 이루고 싶은 비전이 무엇인지 나눠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성도님들이 많이 듣고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0: 저는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성경적인 그 통일에 대한 그 끝없는 신뢰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걸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해피해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루실 것이다.
1: 아멘.
0: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 믿음 위에 서서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다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권 박사님도 말씀 주시죠.
2: 네.

0: 저희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을 회복해서 이 회복한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과정 중에 중국과 러시아도 회복을 시키고
1: 네.
0: 중앙아시아도 회복을 시키고
1: 아멘.
0: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1: 아멘.
0: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1: 네.
0: 하는 것처럼 이거를 부르짖을 수 있는 예수님
1: 네.
0: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네. 그래요. 네, 복음 통일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설립 20주년을 맞은 기독교 통일학회 안인섭 명예회장님, 권성아 부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통일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함께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떤가요? 긴장되죠.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주님 앞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혹으로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를 그렇게 바라보며 꿰고 있습니다. 이토록 화사한 계절이라 방심하다가는 그 치밀한 괴기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고 도우심이 있으니까요. 결국 이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니 세상 유혹 풍파에도 능히 이겨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손재성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함께 하시되 친구로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혼란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34님 사연이에요. 신목사님 안녕하세요. 듣기만 하다 문자 보냅니다. 직장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며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7234님 사연이었어요. 저 마음이 고요해지신다고요? 지난주에 저희 저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최고요. 저 이런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시면서 이제 저 얘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 저 신목사님 개구장이처럼 농담하시면서 네. 제 목사님한테 이제 개구장이라는 표현을 이제 붙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마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노하시는 집사님이 뭐라 하셨었거든요. 물론 분위기 좋아지게 하는 분위기를 띄워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제가 저 개구장이 끼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이고 세상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 아름다운 마음들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그리고 왜 그동안 듣고만 계셨을까요? 왜

문자를 안 보내주셨을까요? 사연 안 보내주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세요. 단어 하나만 이렇게 적어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막 이렇게 깊이 와닿고 그래요.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연 같지 않은 사연도 보내도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 됩니다. 자, 우리 참 좋네 친구는 토요일 주일에 방송되잖아요. 이 시간에 직장에 계셔요.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사연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 안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진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평안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9507님 주신 사연입니다. 심전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나른해지네요. 몸도 나른해지는 시간. 눈꺼풀은 무겁네요.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 속에서 다시 힘을 얻네요. 찬양 신청해요. 야곱의 축복 들려주세요. 네, 9507님. 맞아요. 요즘 계절이 또 나른하기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간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점심이 됐든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이라도 식사 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요. 제가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요. 그렇게 졸리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 소화시키고 하는데 인체의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 있으면 그 소화시키는 일 하느라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절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건강도 한번 체크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저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신청곡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네,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많이 받고 그 예수님 믿고 막 뜨겁고 막 이랬을 때 이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너는 담장 너머로 퍼든 나무 그 가지에 열린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열릴 거다.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받았던지요. 그 옛날 생각도 나고. 9507님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이렇게 기다려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9507님 신청곡 야곱의 축복 투 미니스트리 찬양 앨범 중에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 정책의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1인 가구가 고령화와 비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건강, 주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단순히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장애 유형이나 나이보다 돌봄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안에서 보건의료, 주거, 돌봄 서비스가 함께 연결되는 통합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 3만 5천 대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TV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각청각장애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이 방송과 미디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V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언제 불러도 네 가슴 벅차고 또 코끝이 찡하고 가슴 벅찬 찬송입니다. 산속 깊은 외진 곳에서 퐁퐁 솟아나는 맑은 물이 그렇듯이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릴 위해 네 주시는 보혈은 정녕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조금 근심스럽고 살짝 낙심될 때 이 찬송과 함께 하시죠. 희망의 생수가 돼서 벌떡 일어나게 할 겁니다. 홀리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목마른 내 영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엄기영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엄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교회에서도 좋은 말씀을 듣지만 극동방송을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삶이 어렵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힘과 용기를 갖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0: 아멘.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예. 네, 이름이 목사님 유명하시네요. 유명한 앵커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네, 예. 우리 목사님을 제가 더 소개하면 일본에서도 선교하셨고 예. 또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상해 한인 연합교회를 섬기셨다고 들었어요. 예. 일본 얘기도 또 중국 얘기도 오늘 많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그런 사역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예, 사당동에 있는 총신, 그래서 저는 합동층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개척을 할까 또 부목사로 사역할까 그런 가운데 대학 때서부터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91년도에
0: 네.
1: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성서 그리스도교회 세슈 그리스도 교과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대학생들을 사역하는 선교사로 10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0: 네. 일본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뭐 일본은 어딜 가나 그 무상숭배 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성행하고 있어서 네. 선교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사면이 바다니까 태풍 불고
0: 네.
1: 또 지진이 있잖아요.
0: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1: 예, 화산이 터지잖아요.
0: 두려움도 많고.
1: 그래서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서
0: 네.
1: 정말 일본은 범신론적이고 다신론적인
0: 네.
1: 나라예요. 그래서 신사도 신사마다 신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800만 우상이라는 게 진짜 신이 800만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0: 네.
1: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을 100만 장자라는
0: 아,
1: 100만 불이 아니라
0: 그냥
1: 많다라는
0: 통칭하는.
1: 것처럼 예 야오요로지 가미사마 그러면
0: 그렇군요.
1: 직역을 하면 800만
0: 네.
1: 신인데
0: 네.
1: 아, 신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0: 네.
1: 일본은 신이 정말 많죠. 탁월하고 우월하면 다 신이 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신사에서는요 이수신 장군도 신으로 모셔요.
0: 세상에.
1: 또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0: 원숭이도
1: 있어요.
0: 그렇게 하죠.
1: 원숭이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0: 네.
1: 어떤 신이든지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요.
0: 그런데 그러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뭐 예수님도
1: 그렇죠.
0: 그냥 그 중에
1: 예.
0: 하나 이렇게
1: 예. 그렇게 생각하는
0: 생각할
1: 거죠.
0: 수 있잖아요.
1: 예.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절대적 하나님의 개념으로 가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는 인정하지만
0: 유일신은
1: 유일신.
0: 아니다.
1: 하나님만이 신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 얻는다. 그래 십자가로 구원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으로만 그러면 이제 그건
0: 네.
1: 안 맞고요. 성경도 좋은 책이야. 근데 성경만 이 만자가 들어가면
0: 네.
1: 일본 문화하고는 안 맞게끔 되어져요.
0: 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수님밖에 네. 없잖아요. 네.
1: 그러면 속에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범신론적인 개념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 때 그냥 가미사마라 그래요. 불교에서

0: 다른 종교에서 다 감미삼아. 그래서 개신교는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종교에 감미삼아 신화하고 하나님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개신교는 예수사마를 더 많이 쓰려고 그래요. 네. 예수님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 예수님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다신론적이고 범신론적인 개념 속에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좀 어려워요. 우리가 평화할 때 화가 와, 일본어 와인데 그 화를 이루는 문화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그런데 내 것만 옳다 그러면 하나를 깨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문화하고 참 안 맞는. 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고요. 또 하나는요. 일본은 죽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게 예의예요.
1: 아니.
0: 그러니까
1: 예의.
0: 일본에서는 전도 폭발이 잘 안 되는 게 네. 다 종교를 막론하고 뭐 무신론자들이고 다 죽으면 천국 갔다라고
1: 그건
0: 생각해요.
1: 그건 아니잖아요. 예.
0: 그러면 속에서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네. 그게 다 천국 간다라고 되게 생각하는
1: 되게 공격적이고
0: 거예요.
1: 도전적으로 느낄 수 있겠네요.
0: 느낄 수도 있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죠.
1: 그런 거에 또 맞춰서 또 하나님을 전하면 받아들이면 또 굉장한 크리스탈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0: 제가 이제 일본을 잘못 알고 간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본 사람들 소식한다.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0: 건강을 생각해서 네. 또 옛날 분들은 좀 소식하시는 분들 있고 지금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소식하지만 일본 남자들도 뭐 그래도 키도 크고 일본 사람들도 밥 많이 먹어요. 그거 잘못 알고 갔고요. 두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야오요를 이제 감미삼아 800만 우상. 그래서 네. 아니 어떤 선교사가 그걸 다 카운트를 했을까. 800만 개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 많다라는 뜻이구나.
1: 네.
0: 세 번째는 예수 믿기 어렵지만 한 번 믿으면 너무너무 잘 믿는다.
1: 네. 그거도 많이 예. 들었거든요.
0: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무딘 칼과 같다면 일본 크리스찬들은 예리한 칼 같은.
1: 예.
0: 정말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일본에 살면서 제가 잘못 갖고 갔는데요. 일본 분들은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게 마치 뭐냐면 기차가 다니려면 레일이 깔려야 되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레일이 안 깔려 있는 사람들
1: 네.
0: 같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도 왜 우리 민족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숫자를요. 그러니까 뭐 이단들이라든지 카톨릭까지 하면 뭐 1% 조금 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개신교만 이야기하면은 박하게 잡으면 25만 명의 전국
1: 네.
0: 1억 2천만이 넘는 나라에
1: 세상에.
0: 개신교가 25만 명이에요. 정도밖에 안 되죠.
1: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10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셔서 2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중국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0: 예. 사실 제가 상하이 중국 간다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1: 네.
0: 없어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예요. 제가 을지로 삼가에서 태어났고 저는 막내 중에 막내처럼 자랐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사실 동남아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댔어요. 나 진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편식을 했고 지저분한 거를 잘 적응을
1: 네.
0: 못했어요.
1: 선교사님은 아무데서나
0: 예,
1: 가야
0: 예.
1: 되고 아무거나
0: 그렇죠,
1: 먹어야 되고.
0: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역시 나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댔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일행이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요. 강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닭광하고 우동을 먹을 수 있다. 사실 이 생각으로부터 일본이 시작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무슨 사역했냐 그래서 저 대학생 사역 제자훈련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시면서 기도응답이라는 거예요. 와세다 대학의 학생만 5만 명이래요.
1: 네.
0: 그래서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고 이분이 기도응답이라면 나는 지금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혹시 일본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일본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중국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아니 무슨 중국 그것도 중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 번도 저는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결국 제가 2002년도 4월 달에 상하이 한인연합계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1: 네. 거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0: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 예,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한중 수교가 1992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에 갔으니까 한중 수교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 안전하구나. 그리고 이제 상하이 경제가 이제 성장되어지니까
0: 네.
1: 제가 부임한 다음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쏟아져 들어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재원들 또 주재원들이 많아지니까 또 자영업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0: 네.
1: 그러면서
0: 경제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1: 부흥하면서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셨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사실 뭐 저희 교회에 상해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은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로 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0: 네.
1: 난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0: 할렐루야.
1: 나는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0: 네.
1: 이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한창 활동하는 남성 크리스찬이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잖아요.
1: 예.
0: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재원으로 왔다가 또 거기 일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광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광경을 보시면 우쌤 너무 뿌듯하셨을
1: 예.
0: 것 같아요.
1: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왜 상해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0: 네.
1: 특별히 이제 남성들이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또 아내가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던
0: 네.
1: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질문이 참 많았어요. 가인하고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 죽였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가인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쫓겨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대요. 그리고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니 이 여자는 어디서 생기고 다른 사람은 어딘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0: 네.
1: 그런 걸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겠지만 저는 그런 것에서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제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3살 차이 났어요. 그런데 제가 성장할 때 우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어릴 때서부터 경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저희 누나가 간질, 뇌전병이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숨을 쉬지 않고 막 그렇게 경련을 해요. 근데 그게 뭐 한 1분 반, 2분 넘을 때도 계세요. 입술이 막 보라색으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뇌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정신 연령이 3살, 4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생인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저희 누나를 잘 보라고 기영아 누나 잘 지켜
0: 네.
1: 이렇게 나. 그래서 저는 어릴 때서부터 누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했댔어요. 근데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은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딸이 저런 모습을 봐야 되는가? 그러면 현순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할 텐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령 그럼 뭔가 신령 진정 진심 그걸 이제 나중에 커서 아 이게 스피릿 그리고 워드 그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제가 상해 오신 분들을 제가 그런 게 해결이 되면서 그분들도 고민하는 가려운 부분들을
0: 네.
1: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0: 네.
1: 그걸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셨던
0: 네.
1: 것 같습니다.
0: 그 평신도들도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궁금증들
1: 네.
0: 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차마 입 밖으로 내지
1: 네.
0: 못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주셨네요. 목사님.
1: 예. 그래서 저를 한때 이제 운드디 힐러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0: 네.
1: 많이 썼잖아요.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성도로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갈등과 또 고민들 그런 거를 주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바늘이 천을 이렇게 누비고 지나가잖아요.
0: 네.
1: 바늘이
0: 네.
1: 그런 것처럼 제 인생의 삶에 누비고 지나가시

0: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제 아픔과 제 갈등들 속에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거로 다른 사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게 아멘. 이제 하나로 이렇게 집대성된 게요 하나님 나라 세미나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서 기독교가 뭔지 성경은 뭘 말하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많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거듭나고 또 신앙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1: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주실까 병을 주실까 또 늙고 죽음을 주실까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하나님 열심히 있는데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질까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예.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너무 잘 믿는 분이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예.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0: 그래서 저도 이제 누나였던 현순이 문제도 네. 저한테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죠.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기 걸렸다가 폐렴이 되고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우는 걸 제가 처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순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늘 좀 어두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이 돌아가신 다음에 현순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1: 그렇죠.
0: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건데 이런 고난들이 왜 주셨을까 하다가 신학 책에 있는 거지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욥기는 인식론을 다루는 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임마누엘 칸트가 욥기의 영향을 받아서 인신론을 썼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파스칼이 팡세를 쓰면서 욥기의 영향을 받죠.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새 친구들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죠. 욥도 인과응보적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때문에 고난을 준다. 그래서 새 친구와 욥의 논리적인 싸움들이 계속하는 거죠. 변증하는 거죠. 서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한테 묻죠. 욥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러면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면서 100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40장 41장 그러면서 이제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계속 욥을 몰아치면서 대답할 걸 이야기할 때 42장에 가면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한다. 그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욥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할 때 새 친구는 죄 때문에 욥은 나를 정같이 단련시킬 거. 근데 사실 이 말도 맞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죠. 또 욥처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욥기는 뭘 말하냐면 모른다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천상의 회의 속에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그렇게 시련을 고난 줄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심술꾸러기 하나님이죠. 아무리 욥을 신앙이 훌륭한 걸 하려다고 그렇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천상의 회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쓰면서 내 인생의 이 고난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욥기는 모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1: 네.
0: 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모르죠. 왜 우리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 몰라요. 왜 우리가 이런 외모를 가졌냐? 왜 이런 MBTI의 이런 성격을 가졌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 아픔들 어떤 부분은 우리를 징계하기 때문에 올 수도 있는 고난, 정거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지만 상당한 고난은 모른다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밝히 알게 되어질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을 해석할 수는 또 하나인 줄 모른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 아멘. 예.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도 여러 가지로 원인 모를 그런 일들을 예. 많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

0: 하잖아요. 예, 예.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이 어려운 터널도 좀 이겨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1: 우리가 그분을 방송에서 이름을 대는 거는 좀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좀 우울하게 자랐던 형제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출판에 아주 유명한 번역가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밝아지고 또 그 출판사에서 너무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침에 신혼이니까 아마 자매가 옆에서 샌드위치 같은 걸 먹여주면서 운전을 하다 가는데요. 거기가 사고 날 지역이 아닌데 아침에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0: 저런, 예.
1: 그래서 앰뷸런스가 두 대가 왔대요. 그래서 네. 이 형제하고 아내하고 네. 서로 대화도 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그러면 그 병원에 들어왔는데 남자는 나왔는데 아내는 죽었어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0: 그러니까요.
1: 막 했는데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너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이 형제가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형, 나 재혼해. 그러면서 결혼식에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했거든요. 관광객으로 가면은 볼 수 없는 아주 정말 멋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혼자 거기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던 장소래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거기를 날 데리고 가면서 뭐냐. 형, 나 안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 때문에 우리 아내를 데려갔다? 이건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가 죄인이지만 그래. 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한국에 이렇게 크게 쓰기 자기가 그렇게 안 쓰임 받고 싶대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이 이유를 자기는 설명할 수 없어서 안 생각 그게 저는 답이에요.
0: 네.
1: 안 생각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들이죠. 예, 모르는 거예요.
0: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1: 그래요. 예.
0: 하나님만 아십니다.
1: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0: 아멘. 예. 아멘. 조각보가 처음에 이렇게 조각조각 될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될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완성되면 멋진 그림으로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1: 예, 예.
0: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 주실 것을
1: 아멘.
0: 믿으면서
1: 그렇습니다.
0: 안 생각하기. 다섯 글자 너무 좋네요.
1: 예.
0: 네.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서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 들려주시면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천국과 하나님 나라 사실 두 단어가 같은 뜻, 같은 내용. 같은 의미죠. 그런데 천국은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 한절 예외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아,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으로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그러면 꼭 죽어서 가는 내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왕 대신 주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멘. 저 멀리 있는 곳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1: 예.
0: 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믿음 생활 하나님 손잡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아멘.
0: 오늘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해한인연합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신 엄기영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귀한 분 모시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 지구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1906년 미국 LA 아수사 거리에서 한 무명의 흑인 목사, 노예 아들이며 천연두를 알아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애꾸눈이었던 윌리엄 시모 목사가 3년 넘게 이 LA 아시아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 세계를 지나면서 온 세계를 뒤덮어서 전 세계 7억 2천만 명의 성도가 온전 성령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령운동 역사는 온 세계들을 뒤덮고 있는데 특별히 중남미에서의 성령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중남미에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의 80% 이상이 다 오순절입니다. 브라질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브라질은 모든 개신교가 다 오순절 순복음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단인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속한 멤버가 4,400만이 되고 그리고 한 2천만이 아직 가입을 하는데 2천만이 가입되면 6,4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우리 순복음 교인이 브라질 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제에 살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죄악으로 뒤엎인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장차 보내실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장 2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것은 곁에서 도와주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변화하고 위로해주는 자, 상담자, 대변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상에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고 충만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성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 많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출발이 성령의 침례인데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에 완전히 잠길 것을 물침례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제 바로 성령의 침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권능받아 복음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국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한 교회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새벽기도와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로부터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미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지 맥균 선교사가 이러한 선교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하여 보고서를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교회의 성령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어떤 부흥운동도 능가할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와 같은 기도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으며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마니까 저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고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으로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후로 1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 알게 모르게 성의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통성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통일교 전도관 이것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여도 순봉교회가 해성처럼 일어나서 저 불광동 산기슭에서 저 서대문 로타리에서 여도로 오면서 불러 성령운동의 역사를 놀랍게 일으켜 한국과 온 세계에 큰 부흥의 역사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주목계 주여 삼창은 온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기도의 함성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러가고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기력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의 물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기느냐? 성령 충만을 상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는 마귀가 근처도 안 옵니다. 참 마귀는 지혜로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로 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밖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저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바람이 큰 나무 뿌리도 뽑아내고 모든 물건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속에 뿌리를 했던 모든 흑암의 원사가 뿌리 뽑혀서 떠나가 버리고 문제와 염려와 근육까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더러운 공기가 싹 사라지고 맑은 공기로 바뀌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마음에 모든 더러운 영이 싹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신 신선한 생명의 영의 그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넘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든 흑암의 원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3절을 말씀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고 밝은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뒤엎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무속신앙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걸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 과거에 나의 어떠한 잘못을 인해서 나를 묶어놓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악을 소멸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성결하고 의로운 생활은 성령께서 우리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모든 옛사람의 모습, 죄의 모습을 불살아버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주목, 이생의 사랑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어서 옛사람의 모든 취약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288년 전에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불을 받은 날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당시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을 받고 난 다음 요한 웨슬레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이 불타오르는 그 불 열정을 갖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를 뒤따른 분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의 상징이 십자가에 불이 타올라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올라가는 이 십자가의 그 상징이 감리교인데 이 어떤 놀라운 불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대천덕 신부님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의 불의 등잔을 감리교에 맡겨놨더니 불을 점점 식고 열정이 식어져서 그 등불을 다시 성결교회에다 옮겨놨더니 성결교에서 불이 타오르다 또 식어갖고 이제는 순복교회에다 옮겨놨고 순복에서 타고 있다. 할렐루야.
감리교

누구나 성결과나 우리 숨어온 다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방언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900년 가을에 찰스 파란 목사님이 캔사스주 타피카시에 베델 성경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아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엔 기도하고 저녁엔 전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3일간 휴가를 주면서 너희들이 3일 동안 집 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조사해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다 같이 와서 말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의 송구영신 때 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학생들이 한 40명, 지역 주민이 70명 모여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1년 1월 1일 오전 11시 그 중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학생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하자마자 방언이 터져나왔는데 본이 평생 배워보지도 못한 중국말로 3일 동안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나서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20세기 오순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다 성경하고 방언을 말하실 줄 아는데 방언 기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기도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생활을 힘있게 합니다. 능력있게 합니다. 제가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방언이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조용규 목사님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세요. 저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받고 방언을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가만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뭔지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한번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1966년 2월 첫 주 목요일 날 우리 조용규 목사님께서 학생 붕회 인도하실 때 불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혀가 딱 굴러가면서 다다다 방언이 나오네요. 왔구나. 그래가지고 방언을 잃어버릴까봐 집에 가면서 계속 돌돌돌돌 기도하고. 그런데 방언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분을 못해요.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면 3분, 4분밖에 안 갔어요. 시계 죽었나 왜 이래. 딱 기도하고 시계를 봐도 시계가 안 가요. 그런데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그냥 한 시간도 두 시간도 막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는지. 제가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가 서대문 로타리에 서는데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그냥 서대문 교회에서 엎드리면 한참 울고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두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면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기쁨 충만해요. 성령 충만의 그 열매는 기쁨 충만입니다. 마음이 늘 우울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오늘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언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일제 붕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1878년 영국 웨일즈 남부 강하고 소도시인 로허에서 평범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부모님께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0: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성경과 기도가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청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도와서 나가서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광부들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고 농담을 할 때 그런 저 속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존 버넌의 천례역정 등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3살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한 번도 개빤 적이 없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시 웨일즈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됐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술과 도박, 방탕, 불신앙이 온 사회를 덮고 있을 때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웨일즈의 붕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도록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1904년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가 잠에서 깨어나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가 새벽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막 충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루 이틀 몇 달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10만 명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이 붕의 역사가 웨일즈를 넘어서 온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잠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세요.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가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도 간청하니까 그러면 이번 수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할 테니까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라. 그래서 수요일 날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반오버츠 청년이 여러분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간 되신 분은 남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의 전한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한다. 둘째로 당신은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모두 제거해야만 한다. 셋째로 당신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 넷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역에 나가야만 한다. 이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17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로 그가 다녀오며 말씀 전할 때마다 놀라운 봉역사가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오고 웨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서 술집과 도박장들이 다 문을 닫고 범죄율이 감소되고 원수들끼리 화해하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을 서로 갚고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다가와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영국 전역을 넘어서 유럽, 미국, 인도, 아프리카, 한국에까지 전파되어서 1907년 평양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때 은혜 받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부르셨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이 꺼지고 식어져서 기쁨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2: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국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지난주 극동방송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방송사로 걸려온 전화를 마침 경비 근무를 하시던 집사님께서 받게 되셨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계속 말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연인 즉슨 딸이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그야말로 긴급한 기도 요청이셨대요. 전화를 받으신 경비집사님은 저희 직원들에게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바로 공유해 주셨고요. 본인도 기도하시며 너무 걱정이 되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셨다고 하십니다. 며칠 후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던 그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따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기적적으로 뼈가 몇 군데 부러지고 또 타박상과 골절도 있었지만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살아남이 기적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사고 당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이 됐던 때였는데 이번 치료가 필요하니 사직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회사 측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근무에 복귀하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어머님은 너무 감사하다며 그렇게 받게 된 따님의 첫 월급 중에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동방송 서울 지역의 주파수가 FM 106.9MHz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106만 9천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세상엔 어지럽고 끔찍한 뉴스들이 넘쳐나는데 극동방송에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찬양 들으시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강중현의 목소리로 나는 믿노라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하늘 편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보내주세요.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보내실 번호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7002님, 남편과 이동 중에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시고요. 신청하신 곡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4536님, 여기는 경기도 화성이고요.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집사입니다. 주의 종이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청소하는 중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너무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신데 신청하신 곡 아, 하나님의 은혜로가 우리 4536님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후에 함께 들을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아, 어머님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하시고 참 귀한 하루 열어가고 계시군요. 따스한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들으시고요. 이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768님, 토요일이지만 일하고 왔네요. 힘이 드네요. 복된 주일을 기다리며 식사 준비하며 듣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힘이 드네요. 라는 그 짧은 메시지에 제 마음도 뭉클해집니다. 잘 감당할 능력과 건강과 기쁨도 주시길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6080님, 남편과 친정 가는 길에 지방까지 극동방송 들으며 갈 수 있어서 은혜가 됩니다. 부여 톨게이트 가기 전인데 끊기진 않겠죠? 오래 듣고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가득 채우셨으니 친정에 가셔도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그런 시간 보내고 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메조소프라노 김미경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매일 기쁘게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9714님, 암수술 후 병가 중에 있는데 병문 안 오신 지인을 만나 용기 내 전도하고 극동방송도 알렸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신청해요 하셨어요. 아, 아픈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그 복된 걸음이 감동이 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아프신 분들이 유독 많아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며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모두 모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5월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지선의 목소리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사르리라. 사사기 12장 1절 말씀.
1: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네요. 3일은 6.3 지방선거일이고 6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날 뭐 어디 놀러 갈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6월 5일 금요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강연도 듣고 게임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식도 합니다. 전국에서 약 1500분이 함께 모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단합을 다지게 됩니다. 저희 극동방송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분들이 바로 이 운영위원님들입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이 부릅니다. Trust and Obey. 우리말 제목은 예수 따라가며입니다.

reigned unremarkably for 8 years. Amen.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Vineyard Music입니다. Holy and Anointed On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After Jephthah defeated the Ammonites, 입다가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the Ephraimites became angry.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became angry, 화가 났습니다. That 이유를 보면 they hadn't been able to go with Jephthah.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이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전쟁하러. With Jephthah, 입다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Jephthah reminded them. 그래서 입다가 them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That he had called the Ephraimites. He는 여기서 입다이고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But they had refused to come. 여기서 they는 에브라임 사람들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가겠다고 거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The Ephraimites and the Gileadites,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and the Gileadites under Jephthah's leadership, 길르앗 사람들, 이 당시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이끌고 있었는데 이 두 그룹이 싸우는 겁니다. Fought with each other.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0: even though both sections were part of Israel.
1: 이 둘, 즉 둘은 에브라임이나 길르앗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크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0: The Gileadites beat the Ephraimites.
1: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0: Then found and killed the Ephraimite soldiers.
1: 그리고 나서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이죠.
0: Who had run away during the battle.
1: 싸우다가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군인들을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0: The Gileadites controlled a key river pass that the Ephraimites needed to get home.
1: 길르앗 사람들은 이 강둑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곳을 통과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곳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고 있었어요.
0: Whenever anyone came to the river,
1: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강으로 오면
0: the Gileadites made them say, Shibboleth.
1: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곳에 지키고 있다가 Shibboleth라는 말을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0: Since Ephraimites were unable to pronounce it correctly,
1: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0: But said Sibboleth instead.
1: 그것을 Shibboleth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Sibboleth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발음이었습니다.
0: They were easy to recognize and kill.
1: 이걸 발음하는 것만 보아도 아, 이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다. 아,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hibboleth라고 발음을 했다면 살았을 것도 Sibboleth 이렇게 발음을 하면 죽였다는 것이지요.
0: Jephthah judged Israel for 6 years before he died.
1: 입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6년 다스렸습니다. 사사로서 말이죠.
0: Ibsan was the next judge.
1: 다음 뒤를 이은 사사는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0: He had 30 sons and 30 daughters.
1: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습니다.
0: So Ibsan had 60 children in total.
1: 그러니까 입산은 전체 6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0: This fact showed his wealth.
1: 이 사실만 보아도 입다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0: And it showed the rank.
1: 그리고 계급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0: That he had in the nation.
1: 이 국가에서 입산이 차지하는 그런 계급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0: This town called Bethlehem was probably in the area where Zebulun's tribe lived.
1: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은 was probably in the area.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0: where Zebulun's tribe lived.
1: 그곳에 스불론 지파가 살았던 곳입니다.
0: It was probably not the one in the area where Judah's tribe was.
1: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곳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0: And other than that,
1: 그리고 그 밖에 사사 입사는 7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다지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0: Elon was next.
1: 다음 사사는 엘론이었습니다.
0: With an unremarkable 10-year reign.
1: 엘론이라는 사사도 10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0: Abdon was the next judge.
1: 엘론에 이어서 압돈이 다음 사사가 되었는데
0: He had 40 sons and 30 grandsons.
1: 이 압돈이라는 사사는 40명의 아들 그리고 30명의 손주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사 압돈의 아들과 손주들 7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0: And reigned unremarkably for 8 years.
1: 이 압돈이라는 사사도 8년을 통치했는데 그렇게 두드러진 업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사사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삼손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Maranatha의 찬양입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우리말 제목은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0: Ukrainia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protecting your judge, even from his own people.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protection for us.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loving us. Thank you for allowing Jephthah to find such great success in his life,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his life was not that good. Thank you for taking something that most would consider to be bad and using it to fulfill your desires for Israel.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hand throughout human history.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protecting your judge. 하나님의 사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from his own people. 심지어 자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니. Thank you for your great love and protection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and loving us.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Jephthah, Yiptaro 하여금, to find such great success in his life. 살면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ven though the beginning of his life was not that good, 그의 정말 삶의 초기는 처음 삶은 그렇게 썩 보잘것 없었지만, Thank you for taking something that most would consider to be bad.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들어 쓰셔서 and using it to fulfill your desires fo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your hand throughout human history.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keep us safe. 우리가 기도하오니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9절에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유다, 지파들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이스라엘 족속 지파의 이름입니다. 먼저 유다를 영어로는 주유라, 한 번 더요, 주유라 이렇게 발음하시고, 베냐민은 벤주민, 한 번 더요, 벤주민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start the story of Samson.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17절과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요한 1서 2장 1절 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성경 요한 1서 2장 1절 보면 대언자에 제 성경은 3자 써 있어요. 3 쭉 내려왔더니 대언자, 보혜사.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다르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 헤테로스 이 차이예요. 알로스는 종류와 본질이 같아서 전혀 차이가 없다. 똑같은 종류 중 다른 무엇. 예를 들어 이거요. 사과가 세 개요. 알로스요. 알로스, 또 다른 사과들. 알겠죠? 그런데 이 헤테로스는 종류와 본질 즉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둘 다 과일은 분명하지만 포도랑 사과는 다르죠? 헤테로스. 알겠죠? 아하, 알로스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구나.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할 때 헬라어 원문이 뭐냐?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나랑 똑같은 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능력자인데 그분도 능력자다. 그래서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 할렐루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은혜로 보호하고 가르치는 스승이자 우리에게 떼서 위로하고 변화하는 조력자, 보호자, 상담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에는요,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큰 부자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약간 지능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연로하셔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한테 집도 땅도 돈도 다 물려줘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부자들이 한 친구를 사귀었는데 굉장히 머리가 좋고 웅변도 잘하던 친구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친구를 사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부잣집 아들한테 와가지고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친구야, 이렇게 많은 재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니 나에게 다 맡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 필요할 때 돈 주고 재산 늘려줄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몽땅 그 달콤한 유혹에 맡겨버려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맡겼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똑똑하지만 가난했던 친구가 본색을 드러내요.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그 부잣집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합법적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지 않았냐?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땅도 내 땅이고 부동산도 다 나의 것이다. 결국 그 부잣집 아들은 졸지에 밖으로 쫓겨나서 거짓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는 너무 억울해 법정에 고소를 해요. 이 재판을 구경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재판관이 원고한테, 그 부잣집 좀 부족한 그 아들한테 말해요. 당신이 이 집과 부동산 너 원래 당신 것인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변론해 보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겠어요? 안 돌아간다겠어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말도 둔하고 생각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재판관이 다음으로 부자 그 집을 빼서 부자 그가 된 그 똑똑한 친구한테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내가 이 집에서 봉사해주고 섬긴 대가로 다 얻은 것이니 재산은 합법적으로 내 겁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재판관과 모여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그래 이제 원고인 부잣집 아들은 재산을 다 잃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죄로 감옥까지 가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헬라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물어보는 게 있는데요. 이걸 물어봐요. 원고, 너에게 보혜사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너에게 보혜사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원고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보혜사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정쩌정하고 있는데 그 재판관, 그 재판정에 누가 있었냐면 동네에서 아주 명망이 높고 오래 살았으며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원고한테 손짓을 하고 눈짓을 하면서 나를 보혜사로 지목해. 나를 보혜사로 지목해.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상대편이 나를 지목하지 않으면 내가 보혜사 역할을 못해요.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부자였던 부잣집 아들이 그 사람을 지목해요. 당신을 나의 보혜사로 인정하오.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순간 재판관이 그러면 이제 보혜사로 지명받은 당신이 말하시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님, 내가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서 알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랑도 친한 사람이고 저 젊은이도 내가 너무나 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재산은 그 아버지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저 아들한테 전체 다 물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가만히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친구가 나쁜 놈이네.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친구 말을 옳다고 했다가 그래 재판관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다 원고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 사기꾼은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판이 뒤집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분이 보혜사예요.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저분이 나의 보혜사라고. 저분이 나의 보혜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혜사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닌 영으로 오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분이십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요 여러분 물건을 지시하는 대명사가 아니고 사람을 지시했어요. 다시 말해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요 이게 사물이 아니고 그냥 파워 힘이 아니고 인격자세요. 인격은 지정의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인격이에요. 지식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떤 지식이 있나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은 지성이 있으셔요. 그리고 감정이 있으셔요. 성령 강림 주일날 모른 채하고 다들 대부분 교회 넘어가면요 마음 아파하세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셔 우리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도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나 이런 걸 보시고요.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춘기 보내면서 말 어지간히 안 듣죠? 그런 말 안 듣는 자녀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을 기쁘시게 합시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의지가 있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의지가 있으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하지마. 어? 그러면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이르로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형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지마. 성령께서는요 지정이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 언제 오시냐?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오셔요? 믿을 때. 예수님 믿는 분 아멘? 그럼 이미 계신 거예요.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봐요. 회개할 때 오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것 같이 잘 모를 때는 빨리 회개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심.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혹시 땅꾼 아버지는 모르겠네. 땅꾼 아버지는 야 오늘 뱀 맛있는 거 잡혔는데 뱀 먹자. 뭐 잡혔는데 아버지? 아나콘다.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선 달라가면 여러분 생선 주지 뱀 주진 않잖아요. 뱀이란 말에. 그리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계란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전갈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제가요 여러분 콩쥐팥쥐 알죠? 콩쥐팥쥐. 콩쥐가 좋은 딸이고 팥쥐가 나쁜 딸이죠. 그런데 팥쥐의 엄마 있죠?
팠지요.

엄마가 시집 오잖아요. 팥쥐 데리고. 그런데요, 신기한 건, 팥쥐 엄마도 팥쥐는 사랑해. 이해 갔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신. 순종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시.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이 부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불순종을 해버리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순종할 때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경청할 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수받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은 그럼 어디 계신가?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그러면 이제 지금 심각해지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 저와 여러분 마음에 계시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보러 합시다.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반드시 그럼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4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 첫 번째,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이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나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나타나는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요 아홉 가지 은사로 내가 네 안에 있다 나타나는 거야.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을 동그란 원이라고 해봐요. 지금 성령님이에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그림이니까 머리에 두세요.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 안에 뭐가 있나 봐요. 성령님 안에
말씀에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신유, 믿음, 방언, 방언 통역, 영분변, 능력, 예언, 이 은사가 성령님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십니다. 역사에는 오늘 오후예배 때 더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하냐? 성령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표현은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좀 틀렸어요. 사랑과 희락과 앞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면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성령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정확해요. 성령 열매는 하나예요. 성령 열매는 하나인데 각 하나마다 사랑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의 열매 안에 아홉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보통 오미자 잘죠? 왜 오미자예요? 맛이 다섯 가지 맛이 나니까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예요. 아홉 가지 맛이 나. 어떤 맛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맛이 나야 특상품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걸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르지 않죠?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우리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갈수록 여기에 늘어나야 성령 충만한 거죠. 이게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지금 손톱만하게 열렸다면 주먹만해지길 바라고 갈수록 여러분 머리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 진리로 인도하세요. 성령 충만할수록 바르게 살아요. 죄와 멀어져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유익이라 하셨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디옥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어요. 편재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옆 교회도 계시고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진리로 인도하신담. 네 번째, 은혜를 알게.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뭘로 사역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뭘로 사역하셨나 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섯 번째,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마음 아파게 하면 돼요 안 돼요?

0: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계속 굴뚝 만들면 힘들죠. 성령님 못 오가지 맙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옛날 성경은 회방이라 했죠. 성령님을 절대로 회방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을 줘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소멸시키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가 원문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런 소리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기를 바라.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여요. 그래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였냐? 그래가지고 둘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을 절대로 속지도 않지만 속일 수도 없고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거스르지 말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마다 돌아가시면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님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돌맞아 죽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스렀다고 막 책망을 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마감합시다. 끝까지 성령 충만해.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합시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22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잠언 25장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왕도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때로는 숨기고 절제하며 백성은 그 앞에서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이 태도는 이웃과 대화할 때, 이웃과 다툴 때, 원수를 대할 때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영혼을 세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마음은 성벽 없는 성읍과 같아서 감정이 무너지면 말이 무너지고 관계와 공동체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먼저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명지 홀리콰이어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리고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메들리 찬양 준비했습니다.

믿는 우리는 원수가 주릴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복음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잘 알지만 너무나 실천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법, 겸손한 자리에서 절대된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놀라운 주의 은혜,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지명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경배와 찬양 찬송가 30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고 멀리 두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여전히 마음은 개운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매일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오늘도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졌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은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의 특별한 이름처럼 서로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행복한 5월을 보냈겠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쥐 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친구는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친구는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겠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는데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6623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우리는 쥐어린이 처음에는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매주 기다리는 방송이 됐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6623번님께서는 처음에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방송을 기다린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사연을 전도사님은 정말 감동이 되었답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기다리며 시간을 맞춰 라디오나 극동방송 어플을 키고 있나요? 방송을 기대하고 방송 듣기를 기다리며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는 쥐어린이 어른이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신다는 사연에 저도 은혜가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방송되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통해 만나고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기다리며 또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의 약속을 지키셨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도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주님 다시 오시리, 캠키즈 워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입니다.

0: 이상의 사람을 만나요.
1: 여러분을 만나 반가워요. 나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사람이에요.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도망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나는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0: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에 유익을 끼친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의 주인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친 죄인이었어요. 그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고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로마 감옥에 갇혔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지으며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감추고 싶은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를 가볍게 여기며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은 없나요?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생각에 부끄럼 없이 죄를 지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사는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도 크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처럼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러분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쉽게 짓는 죄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만한 아주 작은 죄도 예수님은 전혀 짓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한 거룩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필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요. 그래야 그의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십자가를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깨끗함을 입으세요.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었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석방될 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죄를 짓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은 용서해 줄까요? 편지를 읽어가던 빌레몬은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전에 죄를 지으며 살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나요? 오네시모처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오네시모처럼 변화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조금 조금씩 날마다 변화시켜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실 거니까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또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저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어요. 죄에 대해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 로마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죄 어린이 친구들,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으로 미리의 내가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송인데요. 피처링 안다인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삭개오에게서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라고 했는데, 그 밑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네 구절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딱 보면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구나. 아하, 알겠다 하는 생각이 모두 드실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입니다. 세리들의 상관이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 많은 백성들이 세금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의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 징수원들을 닥달하면서 많은 세금을 얻어야지 또 실직도 생기고 또 승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공무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가정에서 많은 물질도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었죠. 물건만으로는 부자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외의 돈들을 이분들이 횡령하거나 착복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 못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습니까? 저 사람 죄인이다. 곧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민족을 팔아먹고 부정하게 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 많은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그 분위기를 알아요. 싸한 분위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가운데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안 됩니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좀 키가 작다 보니까 좀 불편한 면이 있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명확하게 부를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세리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여리고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전파되었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호기심과 궁금함 때문이라도 저 나사렛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열광하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한 인파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굳이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 곁으로 가셨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의도에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서 했던 그 삭개오 옆에 갔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 교훈을 발견합니까? 구원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과거에 병들고 또 사업 망하고 가정 불화하고 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처절한 세월을 살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된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또 은혜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은 하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다. 그렇지만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주님을 향해서 먼저 주님이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듣기까지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삭교를 보시고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서로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나사렛 예수가 삭개오에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가까이 찾아가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아셨다.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하셨다. 그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를 구원해 주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놀라야 할 또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가 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과 탐욕의 죄 가운데 살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창피함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숭거리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왜?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삭개오를 가까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방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노라 하면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각박하고 상박했어. 이웃들이 집에 오는 것이 다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부목사일 때 다른 교회에서 그때는 교인들이 신방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신방하면 제가 생겼던 그 교회는 그렇게 부촌이 아니고 서민촌이고 또 가난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기 전부터 이미 그 교회 훈련이라든지 목사 전도사님과 교인들 감각하면 꼭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뭐 다가도 엄청 많이 대접하죠.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대신방하면 너무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한 가지만 하라 해도 교인들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대신방하고 나면 서로 배 나오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집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교인들의 사랑이 그만큼 참 좋았다는 것이죠. 인정이 있고 서로가. 요즘은 대문 있는 것도 무섭습니다. 아파트에 같이 올라가도 서로 인사하기도 무섭고요. 시선도 피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겁나는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 당시에는 안 그랬겠죠. 특히 갑자기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처음 배웠지만은 또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 주님. 모두가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며 나를 피하는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다니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기쁘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 주님 꼭 모시고 대접 잘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일일이 기록이 돼도 그런 말이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풍성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직에서 일도 하고 돈도 돈 많이 벌고 부자되고 해도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그렇게 사니까 행복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한마디 그렇게 딱 해주시니까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삭개오의 큰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에는 비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훨씬 더 기쁨을 그때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님 마음을 언젠가 이 목자와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0: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유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3절에 7절 말씀입니다.
0: 아멘. 한 사람의 죄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 우리 주님의 기쁨이 정말 어떠신가를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은 내 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방황을 멈춥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내가 주님 바로 믿고 정말 잘 살게 되는 그 순간에 잘 사세요가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잘 되어지는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아기 낳을 때 고통도 있지만은 그 아기 낳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제 세상 거 다 가진 기분이야.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주님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넘치고 너무나 열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전엔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의 좋은 것과는 다릅니다. 차원이 후유증이 없어요. 고단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업 망한 사람이 사업 다시 번성해서 부자가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 바닥에 추락한 사람 그 정치인이 다시 권력을 얻어서 큰 절심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 못 나와도 나중에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 그런 사람들 이상으로 잘 될 때 부모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된 것, 주님 만난 것, 그 기쁨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기쁨에는. 또 주님도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을이나 갚겠나이다. 솔직히 있거든. 남의 것, 빈자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찔리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네 배로 갚게 하겠다, 갚아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내 소유의 절반을 불쌍한 이웃들에게 쓰겠습니다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내 값절로는 갚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절반을 나눠줬는지는 성경에서 기록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믿고 싶네요. 또 뭐 아니어도 모르겠고요. 다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석교는 사실 그때까지 삶의 최고 1순위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서면서도 정직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물을 모았는데 왜냐하면 돈만

0: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열등감을 없애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 사람의 1순위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목록의 그 형태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게는 돈이 최고가 아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 재물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이 1순위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이 항상 최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삭개오는 마침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삭개오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과 인격이 과연 100% 달라졌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사실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합니다. 그 기록이 뒤에 없다 해도 명백해요. 삭개오가 주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새 사람 되었다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완전하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과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약점과 결함과 미흡한 점이 있는 가운데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살고 돈을 바라보며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목표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성화는 주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이루고자 가야 됩니다. 성령님 은혜 가운데서. 또 때로는 주님 믿은 지 한참 되었는데 어떤 경우는 거의 불신자 같기도 하고 과거 처음 주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단번에 변화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계속 우리 믿음이 성수가 성장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는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힘을 올라가다 또 시험 들고 하는 경우에 쓰러지고 오히려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해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되면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죄님을 다시 잡으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시기가 또 너무 오래 걸려 그 회복의 시기가.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선한 싸움 싸우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음으로써 변화된 가장 중대한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 막 경건했고요. 어느 순간은 막 뜨거웠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이후에 또 약간 정색이 오고 퇴행하기도 하는데 그러고도 다시 또 회복되어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야 한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잠시 세소가 되고 잠시 믿음이 느슨해지더라도 또다시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일 좋아했던 돈이나 또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는 무슨 순위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나에게는 적어도 나를 죄와 죽음과 마귀와 온갖 고통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 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목사님들만은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만은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신앙 고백과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도 험한 세파를 살지라도 이 중요한 한 가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요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송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막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버이들은 내 자식들이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그 기도 제목이 가정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들 인류대학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직업 가졌습니다. 잘 삽니다. 서울에 수십 아파트 삽니다. 물론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요. 우리 집 아이들 정말 주님을 믿는 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부모가 천국 갔을 때 받을 자식으로 인한 큰 상급이 됩니다. 상급이. 이 땅에서 출산한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된 게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 다 빈손으로 갑니다. 너희 자녀를 어떻게 길러놓냐. 우리 자녀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만은 온전히 믿는 자녀로 양육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조금 주님 우리 자녀들은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또 기도하십시오. 또 아이들 만날 때마다 금연하십시오. 신앙생활 잘 이해한다고 꼭 믿음의 가정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꼭 권하시고 또 기도 계속 해주시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우리 부모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열심히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예배드린 성도님들 정말 이 참 바쁜 시간에 고단한 시간에 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의 이 심령 속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주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이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살고 있다. 꼭 그 본인들이 이야기해도 압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꼭 선전 안 해도 꼭 안 해도 삶에서 다 압니다. 우리 이분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돈밖에 몰라요. 돈을 향해서 무한 질주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저분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동의와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청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충성스럽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 좋은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예비하시는 주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능력 채워주시는 주님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찬양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이 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날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박민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 밤새도록 아침에 여기를 기다리셨던 주님. 그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 온 땅에 향기가 흘러가도록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한나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페르난도 오르타가의 찬양,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현호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모엔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흡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마시기와 내뱉기인데요. 전자는 누르고 후자는 상쾌하게 해주죠. 인생 또한 이처럼 기이하고 멋지게 뒤섞여 짜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압박하시면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를 풀어주시면 다시 감사하라고 시성괴태는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총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뜨거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0: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1: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전국경청

0: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복창입니다.
1: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예.
1: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0: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1: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0: 그렇죠.
1: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0: 우리나라는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협력 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 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2: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2: 그렇군요. 네.
1: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0: 지금 한 45년 가까이 됐죠.
2: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0: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1: 그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0: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엔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1: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2: 네.
0: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굉장히
1: 자금도 딸리고
0: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아,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
2: 상황이 그러니까
0: 야, 부장이
2: 좋네요.
0: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1: 사업을
0: 엄청 어려웠어요.
1: 장로님. 네.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1: 어,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네.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아. 이러진 않았고요.
2: 사업 네. 처음
0: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한
2: 하셨군요.
0: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예.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첫 성공 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네.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1: 그런데 부도가 나고 네.
0: 그리고 그런데 그
1: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인 네.
0: 예.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아,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력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그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집 부근에 이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며칠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복음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예.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 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다섯 번인가 본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네.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0: 네.
1: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0: 예.
1: 저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0: 네.
1: 그러면 그렇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예.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요. 5세가 나왔습니다.
1: 그래서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 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예.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0: 예.
1: 지금은 좀 먹고 살만하고
0: 예.
1: 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0: 예.
1: 남부러울 거 없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1: 남매. 그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우리 중매로 그땐 뭐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

0: 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아,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1: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대구 사람인데
2: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셋째.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1: 네.
0: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1: 네.
0: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와.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1: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네.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2: 탄광에서.
0: 예.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그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2: 그래서. 그럼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그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그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1: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2: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1: 네. 그러니까
0: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2: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예.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황.

0: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1: 아, 그래서
0: 인천의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2: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 경영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 제주도에.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속아 들어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재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1: 예.
2: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0: 네.
1: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1: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1: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린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의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2: 중국이
1: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0: 네.
1: 거의 완전히 이래 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1: 기술도 발전이 됐고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0: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뺏기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네.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1: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네.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놓고 그냥 네. 부부싸움 해야 될 거. 네.
1: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3: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1: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네. 얘기가 많어.
0: 예, 예, 많아. 네.
3: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3: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향감리교회의 박형민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거두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뿌리셨고 우리에게 거두라 명하셨죠. 복음을 뿌리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복음의 열매, 즉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둠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복이 뿌려져 있고 그걸 또 거두는 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겠죠. 복음도 거두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도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보라 희어졌다라고 말씀하는 이 세상의 밭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거두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삶의 창고에 쌓고 있는지, 아니면 게으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은 혹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두는 자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마르바던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6편 8절에서 9절 말씀. 혼란, 목적 없는 방황, 흔들림, 한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 대개 누군가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면 눈물을 참기가 더 쉬워진다. 우리가 울다 잠들었다는 것을 알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대에 담아달라고 간청한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눈물이 우리를 압도하지 못한다. 다윗이 계속해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더 강한 확신을 나타낸다.

내가 소리를 높여 주의 도움을 구하는 날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되돌아가리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원수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다. 9절에 기록된 최종적인 믿음은 절정에 이른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른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해도 괜찮은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환호성 속에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린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잔뜩 나타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피하셨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역질나는 궤양이며 썩어가는 종기들. 그러나 악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든 주님은 그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갖가지 모양의 악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악의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든 무섭게 날아오는 그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열병과 부종과 중풍과 광란과 모든 염증이 주님의 한마디에 모두 혼비백산하며 달아났습니다. 주님은 직접 눈으로 보시고 모든 곳을 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든 사랑하는 의원인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는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며 기도하면 그들의 죄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이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의 은혜의 덕을 널리 알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까지의 주님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부터 겟세마네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천하신 주께서는 인류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승천하시면서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승천하셨다면 혼자 하늘에 가시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영화의 등을 돌리시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으며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승천은 변모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곧바로 나아갈 자유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무소부재를 제안하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성한 모든 능력들이 다시 완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한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날 사사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입다의 스토리는 우리의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죠. 입다는 큰 용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지만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본부인의 아들들이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쫓겨난 그의 곁에 잡류들이 모여와 조직을 이루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익히 잘하는 홍길동전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기구해 보이던 입다의 인생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자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 자신을 장관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입다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지요. 결국 입다는 그들의 부름에 응하게 되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의 장수가 되어줍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상처를 이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형제들의 배척으로 집에서 쫓겨나 살아야 하는 깊은 상처가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상처에 묶이지 않았고요.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주는 포용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네요. 둘째는 돕당에서의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쫓겨나서 보내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요.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용사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상처에 지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을 풀어내는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입다 같은 삶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입다처럼 과거에 연연히 하지 않고 영적인 실력, 삶의 실력 키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고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 믿고요.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풍요로운 수확의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열매가 있고 창고가 가득 차야 노래할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열매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없음은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바뀌고 우리의 탄식은 즐거운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찬양 속에 숨겨진 진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나면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6월부터 28주간 계속 삼위일체 주간이 됩니다. 이때는 어느 찬양을 부르거나 들려드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삼위일체 주일에 시작되는 이번 주간을 위해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삼위일체 주일에 어울리는 찬송은 뭐니 뭐니 해도 거룩 거룩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거룩 거룩 거룩 준비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국립합창단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거룩한 주라는 곡인데요. 이 곡도 가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룩한 주 오 그의 영광 크도다. 거룩한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주께 모두 찬양한다는 우리 찬송가 가사가 거의 똑같은데요. 중간에 또 거룩거룩거룩 찬송가가 나오긴 합니다. 이 곡을 이제 데이빗 크라이스데일이라는 사람이 편곡을 했는데 이 곡은 안산 시렵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주.

데이빗 클라이스데일 편곡의 거룩한 주 안산 실업선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삼위일체 찬양의 구조가 담긴 전통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찬송가 1장입니다. 이 곡은 보통 송영 덕설로지라고 하는데 원래 이 곡의 곡명은 올드 헌드레드스라고 시편 100편입니다. 원래 이 곡은 깔뱅 우리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라고도 하죠. 프랑스 개혁교회 시편가 다른 말로 제네바 시편가라고 하는데요. 이 칼뱅이 사용한 곡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곡이 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번엔 오르간 반주로 들으시겠는데요. 서울시 합창단입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서울시 합창단이었습니다. 새 합창단을 들으셨는데, 국립합창단, 안산시 합창단, 서울시 합창단, 이 새 합창단이 웅장하게 했지만은 또 은근히 다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준비했습니다. 이 곡이, 이게 경치를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곡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까지 연결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제가 안 불러드려도 잘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 레나 마리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레나 마리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나 말할 수 있네. 이제는 두려움 사라져 우리의 모습 달라도 한 마음 주시니 모두 주께 다 노래하리라.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찬송을 드리어라. 주께 내 모든 것 간절한 한 소망,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 박신학 화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안에 있네. 박신호 콰이어였습니다. 이제 클래식한 곡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아베베름 코르푸스라는 곡입니다. 이 아베라는 말은 찬미한다는 말이고 베룸은 진실한, 또 코르푸스는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한다는 말인데 삼위일체의 신비와 경건함을 표현하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나이다 참된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간을 위하여 참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몸이요, 그 뚫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나이다. 죽음의 시련 중에서 저희에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 달콤하시고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가사라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아베베름 코르푸스, 리아스 챔버 콰이어의 노래였습니다. 클래식한 한 곡,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우비 카리타스라는 곡인데요. 우비 카리타스 엣 아모르 데우스 이비 에스트, 뭐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외하고 사랑하자. 신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와 챔버콰이어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비카리타스 이와 챔버커의 노래였는데요. 이 올라야일로라는 노르웨이계 미국 작곡가의 작품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죠. 이런 노래들을 방송에 들려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가사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 글로리아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가사는 제가 말씀만 드려도 다 아시는 곡이죠. 높은 곳에는 하나님 영광, 땅에는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모차르트의 가장 유명한 그 미사 중에 한 곡인 대관식 미사 교열 339번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했는데 코로네이션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두 번째 곡 들으시겠습니다. 윈체스터 교회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글로리아, 교회 339번 대관식 미사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비단조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도 같은 가사인데요. 정말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바하의 소신이 끝까지 소신껏 작곡을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곡을 항상 한다고 본인이 악보 뒤에 쓰면서 어려운 곡이지만은 정말 도전이 되는 곡, 좋은 곡을 작곡을 많이 했습니다. 비단주 미사 중에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윈스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단 조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첫 곡 윈즈바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인데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은 더 좋은 합창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찬송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신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노래 부르십니다. 오늘 소프라노 곽신영의 음성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소프라노 곽신영이었습니다. 지난주 성령강림 주일을 지나고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시작하는 2주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성가산책 꾸며봤는데요. 이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의 마지막 날은 주일인데 주일 거룩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전능왕 오셔서 먼저 들으시고요. 국립합창단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승현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영광 영광이라는 곡입니다. 수원시로 와서 다닙니다. 성화사직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상대가 나보다 빠르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속도로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동방현주의 사명, 그리고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신호를, 준수하시나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이렇게 잘 못 지키는 편입니다만, 카메라 있는 데서는 확실하게 지킵니다. 네. 벌금을 내, 싶지 않은, 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비교적 빠를 때는 빠르지만 느릴 때는 느립니다. 빠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빠를 때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땐 조금 여유를 부리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같이 다 빨리 가니까 나도 무언가 쫓기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이야 어떻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정도의 속도로 가고 계신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반드시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그 속도는 어떨 때는 빠르고 어떨 때는 느리고가 아니라 늘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그 속도 그대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어떤 모습들, 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은 우리의 선조들에게서 나타나 보여집니다. 오늘 마음이 혹시 급하셨는지요? 또는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해서 달려가기는커녕 주저앉아 일어설 힘도 없으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그릇대로 쓰임받는 그만큼 걸어가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기차를 타고 인생의 숨소리가 그리울 때마다 난 기차를 탑니다.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

못한 채 지나온 발자취를 나도 따라 걸어봅니다. 습관처럼 열차가 서고 그들만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 그 누군가는 나를 바라봐 주기를 소망해 보지만 작은 창으로 보여지는 그들만의 세계 속에 나의 자리는 조금도 없어 보입니다. 열차는 조용히 갈 길을 가고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들어오는 이 절대의 순간들을 말하는 것은 조용한 문뿐입니다. 조용한 침묵이여, 작은 창 속의 세계는 당신의 전부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며 어디가 내릴 곳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세요. 인생의 장에 서 계시는 그분을 듣고 바라보세요. 부르시는 손길을 잡아 그 문으로 들어가세요. 영원한 순간은

0: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차에 타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오래된 의자에 풍겨오는 익숙한 냄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답답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기차를 타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있거나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었지만 요즘 열차 안의 모습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지만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듯 모두 스마트폰에 비춰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한데 사람들은 어디서 내려야 할지는 모른 채 자기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열차는 가고 있고 내가 내려야 할 곳을 부지런히 말하지만 자기 생각과 만족, 이익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도착지가 어딘지 알고 가십니까? 오늘이라는 인생 속에 주님은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향해 걸어가세요.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영원한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과 천국을 경험한 자가 내일의 천국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어 세상의 유혹을 이긴 자가 내일의 승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를 바라보므로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는 당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리니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입니다.

0: Jeremiah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w was your week?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lovely week,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네, 여러분 한 주 행복하고 또 즐겁게 그렇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니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1: As the season slowly changes, many of us are carrying new hopes in our hearts.
0: 네, 계절이 조금씩 바뀌어 가듯이 우리 마음에도 새로운 기대가 늘 있습니다.
1: Today I want to share a beautiful promise from God's word.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0: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 You know, even when we cannot clearly see the road ahead, God is already preparing the way. Amen.
0: 네, 우리가 앞길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요.
1: Maybe you are busy, difficult, or even tiring for some of you.
0: 네, 어쩌면 참 바쁘고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네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1: But God's plan for you are still filled with hope.
0: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은 여전히 주님의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1: So today, take a deep breath and step into this new week with faith and joy.
0: 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또 주말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이길 바랍니다.
1: God is still leading your story beautifully.
0: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말자고요.
1: We're gonna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You know, sometimes life does not go the way we planned.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why certain doors close or why we must wait so long. 어떤 날은 왜 문이 닫히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할 때도 있죠. But today's scripture reminds us that God still has a plan.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다. A plan filled with a hope and a future. 그 계획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Think about a seed planted in the ground.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For a while, nothing seems to happen on the surface. 한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But underneath, roots are quietly growing stronger every single day.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뿌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Our lives can feel the same way sometimes.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Even in seasons of waiting, God is preparing something beautiful.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자고요. So today, do not lose heart today. 오늘 우리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고요. Let us not lose heart. Amen. Your story is still unfolding in God's hands. 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Amen.

Flowers do not bloom all at once. 꽃들은 하루아침에 피어나지 않습니다. Some bloom early while others quietly wait for the right time. 어떤 꽃은 좀 일찍 피고요. 어떤 꽃은 또 조용히 자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Yet every flower blooms beautifully in its own season. 하지만 결국 모든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운 때에 피어납니다. Maybe your life feels a little slow or uncertain right now, but do not lose hope. 어쩌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분들의 삶은 좀 더디고 또 불확실하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Because God is still working beneath the surface, preparing something beautiful for your life. 하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 네,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The plans he has.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트루나이젠의 일화가 있습니다. 트루나이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지성과 학문적 명성이 대단해서요. 학계의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훌륭한 교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트루나이젠은 화려한 대학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상처입은 이들이 가득한 시골 마을의 작은 교회 목회자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동료들은 아니 그 좋은 머리와 지성을 가지고 왜 그런 시골 구석에서 썩히려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만류했지만 트루나이젠은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의 욕과 학문적 야망을 철저히 부인했다고 하죠. 시골교회에서 사역하던 트루나이젠은 날마다 주민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했고 자신의 지성적인 언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간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죠. 훗날 트루나이젠의 절친이면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트루나이젠은 자신의 화려한 면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졌기 때문에 그 빈들갔던 시골 마을에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성승연의 미랄,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인자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가족, 또 질병, 열등감, 상처를 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고난은 약재료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1956년 미국에 촉망받는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잔인한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었던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적인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 청년들은 부족민들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족의 창과 칼에 찔려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언론은 아까운 낭비였다라면서 비난했는데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미련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들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 부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진 뒤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비롯한 그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어린 아기를 안고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게 되었는데요. 부족민들이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그 청년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가슴에 품고 당신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우카 부족은 전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남편들을 찔러 죽였던 부족의 추장은 훗날 엘리엇과 청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 썼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것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트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팜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스티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마니아 공산 정권 시절 복음을 전하다가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독방에 갇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굶주림과 매질을 당하셨는데요. 육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수들이 범브란트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후에 피투성이가 된 목사님을 감옥 바닥에 던져 놓았는데요. 목사님은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때린 간수들을 저주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방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몰래 들은 한 공산당 간수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독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이 간수는 범브란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사람들을 고문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당신은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이라는 처절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라는 자아를 부인하고 묵묵히 사명의 십자가를 졌을 때, 기도했을 때 오히려 박해하던 공산당 간수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처럼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지키심으로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그날 그리고 파워월십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리엘의 그날, 파워워십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끄러워하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수치와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이 수고를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계절의 사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던 토마스 모어는 헨리 8세 여왕의 불의한 이혼과 종교적 독재에 동조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부와 명예, 권력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고 거절하게 되면 가문이 몰락하고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목숨을 건져야지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배신의 길로 유혹했지만 토마스 모어는 주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고 대법관의 관복을 벗고 감옥으로 향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선 모어에게 처형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토마스 모어는 오히려 처형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미소를 지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왕의 좋은 신하로 죽는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신하로 죽는 것입니다. 모어가 단두대 칼날 아래 고개를 숙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모어는 육신의 눈이 감기기 전에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오늘이 월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오늘이 워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토브러브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마가렛 브랜드 여사는 보장된 부와 의사로서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인도의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매일 정말 피고름을 닦아내고 문드러진 손과 발을 수술하는 그런 삶은 육체적으로 지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쉴 새 없는 사역과 악취에 지친 마가렛 여사는 사택 마당에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제 젊음과 인생이 너무 아깝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외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환자들이 모여 사는 천막촌에서 희미한 찬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손뼉도 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가렛 의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송소리였다는 겁니다.

그 찬송 소리를 듣는 순간 마가렛 여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멈추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고 해요. 마가렛 여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가난하고 냄새 나는 환자촌 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내 안일함을 부인하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천국의 감격을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 아는 천국의 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에 띄워드리고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천국 무대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선교사님이 티벳 왕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썬다싱 선교사님을 붙잡아서 처참하게 매질을 한 후에 시체들을 던져놓는 깊고 어두운 얼음구덩이, 그러니까 시체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는데요. 그 구덩이는 썩어가는 시체 냄새와 살을 애는 추위, 그리고 굶주림으로 가득한 정말 끔찍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절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썬다싱 선교사님은 그 썩어가는 구덩이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는데요. 그 어둡고 추운 시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내 영혼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 내 평생에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은 없었다. 감옥 밖의 궁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지옥 같은 구덩이가 내게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였다. 이런 고백을 한 사흘 뒤에 정체의 모를 누군가가 구덩이에 자물쇠를 열고 밧줄을 내려서 썬다싱 선교사님을 건져 주었다고 합니다. 썬다싱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그리고 가장 처절한 십자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이 좋았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 주변에게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는 가장 좋아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좀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다윗도 그 일생은 우리 모두의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보다 흠이 덜하거나 별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참 많은데 왜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 그 초라한 장막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이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인데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지요. 또는 아들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다윗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또는 내 마음이 나의 행위가 좀 연약할 때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을 구할 수 있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우리를 성전 삼으십니다. 남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 거하시는 다윗의 장막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손유나와 김인식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강중현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 예수야말로 우리의 산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길, 진리,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더 깊이 채워지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나의 찬양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리고 강찬이 부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를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트리니티 찬송가 앨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찬양 그 사랑의 숨결 한스밴드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할머니의 이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왕의 옷보다 바람 부는 들에 들풀이 입은 꽃옷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이런 들꽃이라면 낮은 이로 오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니신 주 당신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겨자씨로 오신 예수이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피운 노란 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날선 욕심으로 화려한 옷을 입을지라도 그 다음 날에는 또다시 다른 옷을 찾아 입으려 합니다. 그러나 들의 꽃은 지도록 그 꽃이어도 해마다 언제나 그 꽃이어도 볼 때마다 예쁘고 마음마저 환하게 합니다. 밝아지는 위로를, 맑아지는 은혜도 받습니다. 나도 겨자씨처럼 작아서 무시와 괄시, 등한시를 받을 수 있지만 더 주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가면 신부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날마다 새 옷같이 새로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갑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꽃들은 서로 다르지만 시기도 경쟁도 하지 않습니다. 부는 바람을 따라 함께 어우러져 춤추며 노래합니다. 꽃들은 다 다른데 다 예쁩니다. 아멘.

조준모, 강명식 그리고 김도연이 함께 부른 주는 내 안에, 그리고 아이빅밴드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안산 치리밥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지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4940번님은 전남 광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잠이 도저히 오지 않아서 방송 들으면서 바느질하고 있답니다. 찬양이 자장가로 들리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잠을 주시면 그것도 참 복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6997번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청하시면서 오늘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닮으신 친정어머니 우리 조금수 어머니와 하나님 아버지 닮으신 친정아버지 신정균 아버지가 아주 많이 보고 싶네요.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최근 3박 4일 내내 온종이 눈물바다 그 물을 건너간다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닮으신 두 분을 이제는 천국에서 안식하게 하실 텐데 남아있는 사람들의 외로움, 그리움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그리움 주 안에서 잘 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부모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내시고요. 신청하신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 가지 상처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주님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들으시면서요.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강신의 다피 가스펠 주일서서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아가파워 워십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내 예배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프닝 때 읽어드린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죠. 바다가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실제 바다가 땅으로 바뀌는 것도 주님은 너무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만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땅으로 벽 바꾸셔서 그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왕이심을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0: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1: 마커 스워십의 정금과 같이 이끄시네 였습니다. 마커 스워십 2025년 항복을 승리로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마커 스워십도 정말 꾸준하게 좋은 찬양을 참 만들어내는 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찬양들을 이렇게 꾸준히 경배의 찬양들을 만드는 팀을 하나님 보시면 참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곡의 찬양 함께 할까 합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곡을 골라봤어요.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소망이마다 미니스트리의 빈들에서 성찬이 열린다. 이 찬양의 제목만으로도 참 그림이 그려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모두 다 빈들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지는, 정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상상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찬양을 듣고만 있어도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해요. 성찬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깊고 많습니다. 떡을 나누고 또 잔을 나누고 마실 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몸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냥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접속이 불량하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가 있거나 이기심, 욕망 같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죠. 신앙을 통해서 사리사욕, 야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여섯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용히 해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듯이 내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과 의지를 꺾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였습니다.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참 귀한 고백이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제일 좀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생각해보면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안 들린 척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좀 포기하고, 좀이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온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저는 큰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을 잘 하고 계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도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는 것보다도 법칙이 있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리를 내려놔야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또잘 확인해야 하고, 공통점이라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기다림 아닐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건 없죠. 그건 또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응답이 아직 없어서,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게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이죠. 그러면 싫다 하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찬미 워십의 찬양입니다. 의존.

참미워십의 의존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팀누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신 곳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문자

사연 보내주시는 건데요.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찾아오는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다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방송은 오는 주 토요일 날 사연과 신청곡을 배달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 감사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곡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가 충만한 주일을 지난주에는 보내셨는지 성령 충만한 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대부분 여름 교회의 행사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 캠프, 아울리치,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미 시작한 파트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속한 교회도 청년들은 벌써 아울리치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선생님들은 교회 학교를 또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면서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리고 뭐 매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서 이미도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캠프들과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의 계획이 없으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지심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순종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것이 성경학교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청년부 캠프를 준비하시고 또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아울리치를 가시는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는 그냥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또 주변에게, 또 후배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또 나눠주셔서 이런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정말 순수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역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또 세워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하십시오. 네,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두 곡의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는 윌업의 소생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어스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토요일날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 무엇보다도 꼭 하나님 만나는 주일이 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만 풀어놓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A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정치하고 계시는 정치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랑을 나누고 확인을 했죠. 부모님의 은혜,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또 스승의 은혜, 부부의 소중함까지 네, 이 모든 만남과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 닿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해 마지막 시간을 감사라는 꽃다발 은혜로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소망하며 드리는 이 주일 새벽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제 몸을 키워 그늘을 만들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는 삶이게 하소서. 지나온 오랜 시간들이 모두 당신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다가올 6월도 당신과 함께 걷는 향기로운 길이게 하소서. 이혜인님의 5월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5월을 오늘 마감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될 6월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날 때 거기서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옷차림을 바꾸어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니 실로 그는 나의 괴로운 시절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으나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성읍들에 두루 미치니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감히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는 야곱이 그의 형이 낯을 피해 달아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의 한 상수리나무 밑에 묻으니 이것이 알론 밭끝이라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은 야곱이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샷다이 하나님이니 너는 불어나고 늘어나라. 네게서 한 민족과 여러 민족 집단이 나올 것이며 또 네 허리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 뒤에 올 후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신과 말씀하셨던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후에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났는데 에브라스에 이르기 얼마큼 전에 라헬이 산고를 겪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심한 산통 가운데 들어가자 산타가 그녀에게 두려워 마십시오. 그대가 또 아들을 낳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녀의 숨이 막 모으려 할 즈음에 그녀가 아들이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는 길에 묻혔다. 이에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한 기둥을 세웠더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라헬의 무덤에 세워져 있는 기둥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루 조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더불어 누우니 이스라엘이 이를 전해 들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다. 리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하녀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리아의 하녀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로서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 후에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배려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이다.
이삭이 누리

긴 세월은 180년이었다. 이삭이 늙고 나이가 참해 마지막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5장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0: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3개월쯤 되니까 제가 음식을 삼킬 수 있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으니까 병원에서 나갔다가 다시 또 아프면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그해 9월 달에 저는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누가 추천을 해서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 공부하려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공부하면서도 선교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선교사 하면 후별기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를 인도해 줬던 분이 간편하게 선교사 공부하고 나면 미국 갈 수 있대. 외국을 간대. 와, 저한테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워하면서도 미국을 가고 싶어 했고 미국을 간다 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해외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이 끌려서 사실은 선교사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에서 첫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가 마음을 다짐하고 선교사 공부를 시작한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12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13년도에는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저를 배워주던 목사님이 이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 약속이 1년 반 만에 깨집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날라리를 피우고 들어오던 사람인데 사실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제 예술단이라는 단체를 모아가지고 데리고 공연하면서 다니다 나니까 어찌 보면 딴 나라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고 그 친구들 데리고 또 제주도에서 가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머릿속에는 온통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고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는 공연단체들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나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제가 했던 모든 일들 지치고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야 네가 한다고 해서 변할 게 뭐가 있냐 그냥 하던 대로 해. 그 소리가 귀에 착착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뭐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 크게 쓰시겠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 그때는 사실 믿음이 크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나를 뭐 어떻게 하겠냐. 그래 그러면서 조금씩은 주일도 안 지키게 되고 그냥 공부하려고 할 때도 거짓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은 지켜보시더라고요. 너무나도 무서운 분인 걸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그저 건성으로 처음에는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움직일 수 없게 갈비가 6대, 7대, 13대가 나갔고요. 입이 나갔고 다리가 나갔고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되더라. 자기절로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줄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함부로 했던 말 다 취소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때 앞으로 엎대가지고 제가 기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 갈비가 붙는데 석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후부터는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다음부터는 신학 공부 전심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북한에서 말하면 후보당원에서 입당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북한도 후보당원 있고 그다음에 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저도 1년 동안 또 강도사 생활이란 걸 하더라고요. 내가 야 이거 북한 조선노동당과 똑같아. 제가 솔직히 정말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같은 패턴이더라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어간에 또 만약에 잘못이 되면 입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북한도. 근데 여기도 강도사 생활 잘못하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강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마음에 욕망이 있는 게 지금 선교사가 저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저 목사님 선교센터부터 난 설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센터는 아 강도사 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8년도 8월 달에 먼저 선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저희 가게가 10평 정도 되는 제가 애견 카페를 했댔어요. 그랬는데 한참 이게 성령이 불타니까 애견 카페를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아 난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하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너 선교 같은 소리를 한다고 너 가까이 있는 영혼도 못 살리면서 어디 선교를 나가 가까이 있는 영혼이 뭡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옆에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뿐이고 저희 주변에

얘는 저를 지금도 가면 술을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들이 어떻게 만날지는 모르지만 해도 그분들을 교회를 다니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왜? 제가 너무나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고집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하는 걸 그대로 그 친구들도 이제 너희를 지켜보면 네가 거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하시는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 중에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림이 처음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고 대붕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인천 논현동에서 평양 예루살림이 성전을 짓자 이래서 평양 예루살림 전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선교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던 강아지 카페를 쫙 내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것이 미쳤구나. 정말 예수에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저게 완전 정신 나쁘게 미쳤다고 저를 욕을 하더라. 그해 8월 달에 설립을 하게 됐고 9월 달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평양 예루살렘 선교센터 교회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10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으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7, 8명이 다니던 친구들도 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는 처음에 구제 선교를 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물건을 준다고 하면 끝없이 가시다가 물건을 나눠주고 물건을 행사를 할 때는 탈북민 마을이니까 소문은 기가 막히게 납니다. 안 보이던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 교회가 너무나게 60, 7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나눠주고 다음날이면 주일이 되면 두세 명밖에 안 와요. 정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저희 어깨가 나가고 팔목이 나가고 정말 지치면서 울고 안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저 그냥 다 내려놓고 제가 제 몸으로 하나님 섬겨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는 잘했냐고. 처음부터 너는 잘했냐는 이 하나님 말씀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 처음부터 못했잖아요. 저도 1년 반 세상을 다니다가 또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다시 또 무릎 꿇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3년을 버텨보자. 3년을 버텼더니 그 힘든 가정에도 우리 그 5명 정도가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북한식으로 말하면 변절자는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변절자라 하면 북한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주자주 옮기면서 변하는 사람인데 교회에 처음에는 등록된 성원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큰 어떤 내가 물품을 줄 수도 없고 어떤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교회에서 북한 무슨 모임을 한다고 돈을 준다면 여기 왔던 분들이 우르르 쓰려서 또 거기로 가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다나면 주님이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시겠죠.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만이 주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주님은 저희 눈물을 흩뜨게 하지 않으시고 5년 지나니까 그 자리가 그냥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이 자리에도 해도 되겠죠 했는데 하나님은 저희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5년 딱 되니까 아 지금 재계약을 금방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기서 다시 안 나가도 되겠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인한테서 5년이 된 딱 그 해 말에 이런 전화가 옵니다. 급작스레.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아니 갑자기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11월에 했는데 12월 말일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더위에 안 맞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 6개월 전에 알려줘야지 제가 찾을 길을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그래 이게 딱 횟수를 보니까 5년이 됐더라고요. 아 이 하나님 앞에 내가 5년에 있다가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옮기시라고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대신 두 달은 시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정말 저기 들어갔던 돈은 1,000만 원밖에 없었고 교회 다시 지금 알아본 곳이 갑자기 전세가 나왔는데 집하고 원래 있던 교회하고는 가깝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전세가 1,000밖에 없고 그리고 암만 다 해봐야 2, 3,000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듭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월세 있는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신랑이 갑자기 보더니만 아 저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나 돈이 없어 하니까 아이 걱정 마요. 내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미리 돈을 퇴직금이 나오는 거는 그때 나오는 거지 지금 날 보고 미리 당기고 그 돈을 그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도 했는데 와 기적처럼
한 달 반 만에 1억이란 돈이 모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세로 해서 이전을 해가지고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너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선언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선언을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무섭습니다. 제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저희 인

인생에서 만나는 일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가정을 만나서 시작한 지 한 3년 됐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분인데 교회를 동생들 따라서 오다 나니까 어떻게 저도 이렇게 같이 하다 나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마음이 융화돼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선전선동대에 있었던 분이 돼서 노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괜찮아. 나도 10년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다릴게요. 그렇지만 해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사랑하는 우리 남편도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북한에서 김부사를 찬양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적으로 다니는 그런 찬양가수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앉아서 저희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저희는 항상 북한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남한에 있는 북한에서 말하던 남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고향을 둔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로 자라나라고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말씀드린 건 매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북한 땅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북한 땅에 누구나 다 가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북자들 중점으로 해가지고 탈북자들이 정말 북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한 명이 영혼이라도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마중물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성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달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올해 마무리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6월도 우리 주님의 평강 안에서 맞이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6월의 첫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고요. 주님의 시간에 성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공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고치는 일은 더욱 힘들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 장로님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일부를 가로챈 일을 숨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 가져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요. 평양 대부흥의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나갔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케 하실 주님의 사랑을, 정결한 마음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을 밝히실 주님의 능력을, 정결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의 한장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도미노 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나의 부르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연속 찬송은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음이 상했다, 속상하다가 하는 말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속상하다 안 했나? 기분 나쁘다 한 사람.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를 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한 마음도 상처 입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두 번째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줬다고 했습니다. 자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 그 커다란 공원에서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외쳤을 때에 수천 명의 흑인들은 같이 동요를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고,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고, 재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경험을, 수없던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진리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0: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탄의 죄악에 갇혀 있는 저를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한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에서만 무언가 찬양에 이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찬양 전에 올려드렸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주님의 능력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화평에 복이 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그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의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과 세상 사이로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지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정실 자매님이 전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에게, 아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니? 너무나 보고프다. 20년 가까이 보지 못한 아들, 이제는 어른이 돼서 가족을 이루었겠지. 내가 떠나는 날 엄마 빨리 갔다 와 하고 말하던 12살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면서 눈물이 서리 없이 내리고 있다. 지금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 너를 보지 못하는 가슴 아픔, 마음이 다 찢어진다. 인차 갔다 오겠다고 약속하고 20년이나 가지 못한 엄마를 많이 음악해라. 엄마 구실을 못한 죄책감으로 나 자신이 보기도 싫었다. 사랑하는 아들, 이국 땅에 와보니 고향이 너무나 소중했어. 먹을 것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오손도손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니. 없는 살림이지만 너를 손잡고 학교길로 함께 걷던 길, 아버지 한 대 매를 맞았던 너를 업고 달리면서 할머니 집으로 가던 길, 여름에는 내가 수행했던 겨울가, 아름다운 산, 얼마나 고고프고 보고프다. 아들, 오늘이야 소식을 전한다고 욕 많이 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인차 너한테 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으나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 너도 이제는 어른이 됐으니 내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했으려고 본다. 그래도 소식이나마 너한테

0: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 너는 이 소식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 수 없을 거야. 소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해? 라고 너는 생각하고 말할 거야. 이제부터 엄마 말을 잘 들어. 처음 약속은 엄마가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약속.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야.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그러니 너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해. 믿어야 해. 천국에서 다시 엄마와 만날 수 있어. 이번에는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 엄마의 소원이다. 약속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제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어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어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믿고 그분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소식은 복음이야.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 짧은 말로 복음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를 인도했을 줄 이 엄마는 믿는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 기쁨을 얻고 소망을 품고 이곳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 너도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평안, 기쁨, 천국을 누리면 살아. 주님께서 믿는 너에게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 알침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복 많이 받길 기도할게. 안녕히 잘 있어. 하나님, 언제나 눈이 밟혀 잊혀지지 않고 눈물로 그려보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생명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원하고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아들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고향에 복음이 들어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보고파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정실 자매님의 오늘의 편지. 고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아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정실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0: 이어서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저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2장 말씀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자처럼 살아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미리 아시고 택하시며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과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소망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산, 즉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유산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의 믿음을 지켜보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유산은 단지 미래의 약속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인해 근심할 수 있으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마치 순금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정제 과정을 거쳐야 참된 금이 되듯이 성도를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분을 알고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 구원은 두 가지 시제로 표현됩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구원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했으며 훗날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날 완전하게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적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셨기에 이 소망은 절대로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성도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망은 미래의 약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오늘날 현재 삶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은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겉옷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행동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준비된 자세와 태도,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허리에 띠를 묶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무를 급히 먹었던 것처럼 성도는 항상 영적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마음의 띠를 동인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성도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굳게 세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전히 바라다 라는 것은 잠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를 잘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준비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과 순종 안에서 설 때에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모든 행신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된다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율법이라 말씀을 잘 지키는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삶을 합당하게 그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별하시고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으며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내적 성품의 개선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움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연약하고 어리석어 두려워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들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며 그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헛되고 일시적인 것, 썩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확신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창세전에 계획된 구원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단순한 내적 경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주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연약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서로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랑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버리다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얼룩진 옛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는 삶을 상징합니다. 각 항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악독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무자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달라서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시기는 열등감에서 비롯되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음의 뜻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헛들고 폄하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성도가 말씀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적 양식이며 구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 아모스는 진정한 기근은 음식이 아니라 말씀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주의 인자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규칙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 매 순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택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영적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이자 오퉁이의 머리돌이 되셨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돌은 복음서에서 무덤을 봉인할 때 사용된 둥글고 큰 돌을 연상케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의 돌은 움직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돌이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 때 돌을 옮기셨고 부활할 때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렸습니다. 따라서 산 돌은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성도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신령한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닮도록 성령에 의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보호하시고 정식적인 신분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적 기업을 이어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영적 정체성, 부활 안에서의 생명,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

0: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흩어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를 말해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종은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엄격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통과 억울함, 부끄러움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를 인내할 때 그 행위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수행해야 할 공통의 사명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과 순종 안에서 고난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오늘 주신 베드로의 권면이 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의 적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본향을 꿈꾸고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1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맑다가 밤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최저기온은 강릉이 20도, 부산과 제주가 19도, 포항이 18도, 평양과 서울, 대구와 여수가 1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주가 16도, 함흥과 춘천, 목포, 대전이 15도, 개성이 14도, 강계와 청진이 13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4도, 강릉이 33도, 대구와 광주가 32도, 함흥과 대전이 31도, 춘천과 서울이 30도로 보이고요. 해산과 여수, 목포와 부산이 29도, 평양과 강계가 28도, 개성이 27도, 제주가 26도, 신의주가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곳곳에서 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와 기쁨, 희락의 찬송이 가득한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에 응답하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 십자가에 도달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성경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리스폰드 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하시는 그 서두에 벌써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때 이제 금식 마치시고 나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지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가 절해라, 그러면 산 꼭대기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리라고 얘기하는 이 사탄의 시험 속에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자기의 반응으로, 자기의 어떤 뭐랄까 IQ 또는 JQ 잔데가리 코션트를 가지고 반응한 게 아니고,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반응. 그러면서 첫 번째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삶의 좌우명, 자기 삶, 예수님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죠. 사람이 모르고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기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수단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의 채움을, 육신의 채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의존하라?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삶을 더 주관하도록 하라.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대처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인용이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나 봐요. 광야에 계시면서.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다 외우셨습니다. 묵상한 것만이 아니라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들은 리스폰드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손이 가는데, 우리 생각이 가는데, 우리 입이 가는 데가 뭘까요? 내가 제일 잘 사용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혈질

일적으로 즉흥적으로 액션맨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그 자기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어떤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에 의존해서 반응합니다. 추억에 응답한 게 아니고요. 그는 자기의 열정에 응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봤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한테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예수님도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순간에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지금 아주 예기치 않은 일 그리고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위기, 크라이시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무엇으로 반응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면 천군 천사들도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5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이.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반응은 자기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어떻게 하지?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베드로한테 리마인드 해주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 그들이 보았던 성경은 구약이에요. 다 선지자서를 다 읽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칼로 반응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성경으로 응답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큰 고뇌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아를 형성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 질문들이 많거든요. 제 인생의 모든 질문은 사실은 거기로 기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o am I?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약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성경이 당신을 지칭해서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았다는 말씀 속에 하나는 우리가 좀 예수님하고 같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지칭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 이 구약 예수님처럼 내 정체성은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들 나야 그럼 잘못하면 교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도 똑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자 이 누가복음도 4장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광야에서 나오시고 나사렛에서 돌아오세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미 거기에는 이미 어떤 스크롤이기 때문에 그 우리처럼 그냥 앱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면 서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서당이고 예수님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회당에 가면 이 스크롤이 그날 읽을 스크롤이 벌써 펼쳐져 있었어요. 펴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신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지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느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기름 부으신 자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물론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16절에 나온 그 서두에 나온 묘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이 항상 발견하시는 중요한 팁 하나가 나와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안식일을 맞이하시자마자 그 표현이 있습니다. 4장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자, 예수님 30살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다. 이 공생애의 시작 이야기거든요. 공생애의 끝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러셨을까? 제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성전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여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더 어렸을 때부터 아마 회당에 들어가시면 항상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다녀오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도 거기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3일 동안 토론하느라고 부모님이 얘 어디 갔나 하고 찾았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를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답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끝, 공생의 제일 끝에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같은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을 목격해왔던 엠마오에 있는 두 제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것도 모르냐고, 당신은 어떻게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을 모르냐고 하면서 그들이 핀잔을 주자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정말 저는 그 길 동행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32절에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들과 떡을 떼고 떠나시는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어요. 냉철하고 차가운 인포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 자체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사람들은 뜨거움을 느끼고 그 마음 속에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통찰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힐링되고 치유되고 제대로 회복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엄마가 어떻게 말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지금도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의 중심들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하는 자야. 왕 같은 제사장, 택함을 받은 족속. 내가 나의 피를 너를 위해 흘려 내 자녀를 삼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삼력하의 선을 이룰 뿐더러 그 말씀 뒤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기근, 적신, 칼, 위험, 죽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왜 그러냐면 딱 하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의 고뇌 속에, 내 정체성의 그 가장 깊숙한 질문들 속에 성경의 말씀이 내가 소환할 수 있는 말씀이 되나요? 무엇에 응답하시겠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 여러분들하고 정말 포커스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반응들이 나와요. 기대치 않은 반응들,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그 상황을 깊이 잘 생각한다면, 우리 이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 대부분 알면서도 내가 못할 때 핑계되는 게 있죠. 예수님은 신이었는데 뭐 나는 신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는 성경 말씀에 이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 헬라 단어는 emptied himself of glory,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요, 자원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신성을 비우신 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시고 살으시기로 선택하셨던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특별히 그 병정들의 모습도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특별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게 시편 22편에 나와요. 잠시 뒤에 그걸 볼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정말 여러분들 이 십자가에 그 중독의 태양이 목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냥 목마른 게요, 그냥 목마른 게 아니고요,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이 혀가 이 목구멍을 갈아막을 정도로 혀가 늘어져서 나와서 나중에 이렇게 침샘이 다 말라버리고 목이 타고 그 뭐라 그러죠?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죽어요. 그것도 그 다른 것보다 디하이드레이션이 그 죽음의 원인이 돼서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 my hands 안 하셨어요? 발 못 박을 때 아, my feet 안 그랬어요? 딱 예수님의 반응은 my God 나의 하나님 이렇게만 반응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고통, 가시 면류관 씌울 때 아프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신다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I am thirsty,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Why? 손에 못질하는 것보다 목마른 게 더 아플까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보다 더 아플까요? 아니요. 뻘거벗은 그것보다 더 부끄러움의 수치보다 더 심한 것이 갈증일까요? 아니요. 그 비밀 다 바로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 그분의 모든 것들 그냥 마치 세포에서부터 그것이 It's like oozing out scripture. 예수님의 몸속에서 그냥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 삶에서 그대로 나와요. 우리 안에 깊숙하게 내가 무엇에 응답하는지, 내가 어디에 리스폰드 하는지 보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내 딸이 나한테 또 비슷한 상처가 생각나는 어떠한 상황으로 나에게 말을 하면 나는 그 상처에서 반응했던 내 반응들이 다 나오는 걸 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응을 하죠. 시편 22편을 잠깐 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다윗은 뭐 위기도 많이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지만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닉 삶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 올 때까지는 미스테리였어요.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들, 물론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말씀,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응답이 돼요.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게 바로 목마르는의 표현이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내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놀라운 시편. 물론 메시아닉 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적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속에서 성경에 응답하고 계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성경이 응답되는 삶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응답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응답이 됩니다. 시편 22편이 응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 1편이 응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응답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 응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나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응답되는 삶이 있거든요. 2009년도에 이 예화로 말씀을 마칠게요. 펜실베니아 네코마인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들 9명이, 조그만 아이들 9명이 죽었고 총 쏜 사람 중에서 찰 로버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일에 일어납니다. 아미시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스토리, 실화 스토리인데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아이를 죽인 로버츠가 자기도 이제 자기도 자살해서 죽거든요.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가족들,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자기네들이 같이 장례식에 참여해주고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지고 두 기자는 나중에 그 책까지 씁니다. 이게 아머시 그레이스가 책으로 나왔어요. 그 인터뷰를 하고 계속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미시들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전혀 어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테레비, 냉장고, 전기도 하지 않고 자동차 안 타고 마차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날 위트니스라는 영화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는데요. 저도 아미시 마을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바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 6, 7장 성경 액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응답되더라고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그러면 십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그리고 누가 너희가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나왔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 6, 7장의 말씀들이 자기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상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응답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서 응답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가장 최악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그의 삶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응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응답의 넘버원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으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삶에서도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며 네온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원해.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함께 부르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하신 목사님이셨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제 드디어 5월 한 달 31일의 축복 같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신간 기도의 자리라는 부족한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하게도 극동방송을 통하여 매일 아침 하늘의 위로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크고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다라면 이 놀라운 사실이 또한 부족한 저 인생의 가장 선명하고 뜨거운 간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순전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걸음마다 앞으로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단단히 닫힌 현실의 문이 당장 눈앞에서 열리지 않았고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방식의 기적 같은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제 내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어디로 달려가 엎드려야 하는지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영적 여정을 지나오면서 내 뜻대로 문제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마술 같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 존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

0: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면 내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흘러가는 종착지의 방향이 기적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눈앞에 그친 상황을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요술이 아닙니다. 대신 그 풍랑 속에서도 내 영혼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은 세상의 거센 유혹과 조롱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서운 시련의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눈앞에 가시적인 응답이 시원하게 와야만 비로소 큰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믿음은 응답을 눈으로 보기 전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 속에서 비로소 자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억지를 부려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 앞에 계속해서 머물러 앉아있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정신없이 분주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숨가쁘게 재촉할 것이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혼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거창하고 긴 시간을 내야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주님 발치에서 나를 다시 앉히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사람은 결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성인이 아닙니다. 거친 풍랑에 사정없이 흔들릴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울며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에 힘없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을 꿇고 골방에 자리 앉는 사람입니다. 비록 응답이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눈물로 버텨내는 그 외로운 자리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골방 자리에서 주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엄숙하게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은 어디에 앉아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방황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자리를 정직하게 정하겠습니까? 기도는 한 번의 뜨거운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다시 겸손히 앉는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신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간절한 고백을 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월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34번님, 항상 새벽 시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충분한 쉼을 누리시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준비했어요. 주의 은혜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사랑으로 대하며 도움을 줄 수 있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로 바친 모든 돈, 곧 각 사람이 세금으로 바친 돈과 각 사람이 약속해서 바친 돈과 스스로 원해서 바친 돈을 받아두시오. 제사장마다 그가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때마다 수리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째가 되었는데도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섬기는 백성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직접 바치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또 성전 수리도 자신들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쪽에 구멍을 뚫고 제단 곁에 놓아두었는데 그 상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백성이 볼 때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현관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신하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돈을 계산하고 그 돈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돈 계산이 끝난 뒤에는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돌 쌓는 사람들의 품삯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품삯을 주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나무와 돌을 사들이는 데에도 썼습니다. 그 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에도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온 돈으로는 은잔을 만들지도 않았고 부집개와 그릇, 나팔, 금그릇과 은그릇을 만들 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일꾼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에만 쓰게 했습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벗는 제사인 속건제의 은과 죄를 씻는 제사인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 무렵 아란 왕 하사엘이 가드로 쳐들어와 그 땅을 점령한 후

이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그의 조상이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바쳤던 모든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성전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신하가 그를 배신해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밀로궁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벤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아스의 군대에는 기마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만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이 그들을 짓밟아 다장마당에 먼지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아스가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가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마병이여.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그가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쏘시오. 요아스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람을 이길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여.

왕은 아벡에서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시오. 그가 활을 잡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땅을 치시오. 요아스가 세 번 땅을 치고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대여섯 번 치지 않았소? 그렇게만 했으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작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오. 엘리사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모압 나라의 도적대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시체를 묻고 있던 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죽고 아들 벤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 하사엘이 요아스의 아버지인 여호아스가 갖고 있는 성 몇 개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그 성들을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으로부터 도로 빼앗아 왔습니다. 요아스는 벤하닷을 세 번 물리쳐 이기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되찾았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아단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두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못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은 까닭에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마샤는 왕권을 굳게 세운 뒤에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 또한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죽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셀라성을 점령하고 그 이름을 욕드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립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자, 한번 만나서 겨뤄보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대의 딸을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네가 에돔을 물리쳐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졌다. 그 기분으로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괜히 나에게 싸움을 걸어 스스로 재앙을 부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너와 유다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도 아마샤가 듣지 않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를 치러 나섰습니다. 요아스와 유다의 아마샤 왕은 유다 땅 벳세메스에서 마주쳤습니다. 싸운 결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 이겼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벳세메스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습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부셨습니다. 부서진 성벽의 길이는 400규빗가량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요아스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유다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마샤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라기스로 사람들을 보내어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의 시체를 말 위에 실어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랴를 왕으로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그때 아사랴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아사랴는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엘란 마을을 다시 건설해 유다 땅의 일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맛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는 가드헤벨 사람으로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나 자유자나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또 유다가 차지하고 있었던 다마스커스와 하맛 땅을 다시 찾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는 그의 조상들, 곧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라야입니다. 아사랴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랴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랴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아사랴가 죽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스토리바이블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최근 미술관에서 소통과 경청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현대 무용가인 전문가들이 관람객과 함께 몸을 같이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퍼포먼스였는데요. 상대방과 손가락 끝을 맞대고 즉석에서 연결되는 동작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아주 손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손목에 힘을 살짝만 빼보실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목에 힘을 다 푸는 순간 참 신기하죠? 상대방의 작은 움직임이 함께 느껴지고요.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어진다는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아, 내 몸에 힘을 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내 힘을 빼는 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 고집,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는 그 판단이 소통을 방해할 때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미리 세워둔 계획,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힘을 잔뜩 준 채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 손목의 힘을 딱 빼보는 건 어떨까요? 힘을 빼고 주님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움직임에 우리의 손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해요. 주여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영화 찬양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소통이 잘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 이해받는 느낌은 우리 삶에서 훨씬 중요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았다는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때도 있고요. 또 깊은 상처가 아물어가는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실 때도 언제나 그들의 작은 신음까지 깊이 듣고 그들의 진짜 아픔을 봐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깊은 경청과 이해가 일어났던 거죠.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Nothing But the Blood까지 함께하고 오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박정호 선가사의 시편 63편, 소프라노 최종원의 하늘에 닿은 십자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거나 섣불리 조언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들어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끝까지 들어줄 때 우리는 아, 내가 지금 온전히 이해받고 있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내 판단의 소음을 잠시 끄고 상대의 말에 깊이 경청하는 복된 날, 위로를 전하는 날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과 함께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에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장교로 입대했는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골로 내려가 농부로 살며 나 자신과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사병으로 자원 입대했는데요. 장교였던 그가 사병으로 재입대하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로 대하자 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교로 재발탁됐고 후에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품에 반한 링컨 대통령은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는 미국의 18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그랜트 장군, 그랜트 대통령입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신앙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담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0: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였는데요. 백성들은 그런 왕을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 한 사람은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1: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귀중한 부분이요. 더구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안 됩니다.
0: 그러자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의 해골을 하나씩 주면서 시장에 내다 팔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 해골을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며 사가고 말의 해골을 걸어두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해골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냥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은 그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이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해골이라면 고양이나 말의 해골만도 못하다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세상의 지식이나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 지도자인 론 세니가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 했는데요. 그러자 론 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단다. 하지만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지.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거지. 라고 말했죠. 섬김의 종이 되려면 우월의식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한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섬김의 종으로 납작하게 엎드려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세상은 성공하려면 고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것을 채우려면 자신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심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공급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살고 당신이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급

가족 하려는 태도는 어떻게 모든 필요를 채울지 염려하게 만듭니다. 실제 공급하시는 분께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니 걱정이 생기거든 당신 안에 자급자족적인 태도가 숨어있진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사람.

주님, 당신께 기대고 의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듣기는 싫어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 열을 올리면서도 남의 의견을 듣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사정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보면 인간다운 훈훈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강도를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는 사마리아인의 열린 마음, 또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그의 사정과 소원에 귀 기울이던 끼어진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의 호소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메고 무덤을 향해 통곡하며 걸어가던 한 과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본받아 겸허한 자세로 이웃을 돌아보며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0: 오늘의 만나 매주 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이 하늘의 귀한 숨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독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비싼 전자제품도 한꺼번에 안 사시고 구독하시죠. 드라마 또 영화 보시고 싶으셔도 또 구독하시죠. 심지어는 밥을 시켜 먹는 것도 구독을 합니다. 구독료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죠. 이 구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구독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하나님 취소, 내 인생에 들어오지 마시고 저한테 자꾸 말씀하지 말으시고 그냥 좀 멀리 계십시오.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취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분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은요,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뜻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옆에서 누군가 싸울 때 내 옆에 누군가 응원하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와 대적하리요? 싸워서 이기지 못할 세상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신뢰하시는 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싸워야 될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32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0: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제 피었다가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것, 우리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지, 자고 일어나면 놀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성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과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렵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염려가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강함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약하고 흠집이 많고 그리고 모순 덩어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면 아무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나를 보고, 말씀을 보고 내 가정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두렵고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약한 거라는 것을

0: 알고 있지만 세상 보고 자녀 보는 거 아니고 세상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거의 70여 년을 살았습니다. 80이 된 노인이 되었던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백성이 영원히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차면 다시 돌아가겠구나. 나라가 변했습니다. 바벨론 그 강력한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자 그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정,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소망으로 은혜를 붙잡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0: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고발의 시대입니다. 사단이 하는 건 뭔가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어떻게 네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정죄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0: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고 약한 존재이고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내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내 삶을 보아도 그렇고 끊임없이 세상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는 것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묻지요. 율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놔주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그 여인을 징계하라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중에 돌 들고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더니 한 명 한 명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여인은 들켜서 잡혀왔습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돌을 들고 있는 많은 자들,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범죄자입니다. 들키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없을 뿐이지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 여인에게 나도

0: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이 사는 이유는, 살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은혜로 이 여인을 덮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산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네가 범죄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인은 주님을 따랐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스스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려고 들고, 내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내 가정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가늠한 여인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0: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은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을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화평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귀하신 능력,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 소망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사랑 안에서 끝까지 거하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0: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고 칼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눈물, 우리의 가정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이 고난이 그것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0: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랑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품고 있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싸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0: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넉넉하다는 것은요, 대충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겨우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내가 응원하는 팀이요,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5대 4, 9대 8, 아마 겨우 이깁니다. 그러면요, 이겼는데도 찝찝하시죠? 근데요, 넉넉히 이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에 뭐가 포함될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의 눈물 흘리는 일,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려움, 배신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었던 일, 죽고 싶은 환경, 이것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요, 눈물도 배치해 놓으셨고, 아픔도 배치해 놓으셨고, 슬픔도 배치해 놓으셨고, 배신도 배치해 놓으셨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여러분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 말씀대로 이루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쟤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죽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산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산 것밖에 없는데 그가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왜 이럴까요? 그의 인생에 이 많은 고난과 눈물과 고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어느 날 형들이 곡물을 사겠다고 내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서야 요셉은요, 그 옛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 형들의 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지금 까무라칩니다.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왜 팔려가는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는지, 내가 왜 노예가 되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기도하면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버티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모든

0: 모든 것들, 우리가 기쁜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울 때나 우리가 웃을 때나 우리가 고통받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내 걸음으로 가지 못하고 쓰러질 때에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내 인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것,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붙잡으시는 은혜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정.
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죠.
1: 소망으로 은혜를 붙드는 가정.
0: 소망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가정.
0: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도, 어떤 눈물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지금부터가 내 삶의 진정한 예배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대형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대형의 모든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번째 주일이고 5월의 끝날 5월 31일입니다. 오늘을 보내면 내일부터 6월입니다. 계절적으로 이제는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때라고 보겠죠. 6월을 빛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가 6월에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계절 6월을 좀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 5월의 다섯 번째 주일이고 성 삼위일체의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흰색을 쓰게 되는데요. 성 삼위일체의 주일은 영원한 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 즉 성 삼위일체를 위해 성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간 창세기 1장, 고린도후서 13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31일 주일에 이화학당이 창립했던 그런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886년 5월 31일 서울 정동에 한국여성교육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학당이 창립됩니다. 이화학당을 세운 분은 개신교 최초의 여선교사였던 미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었지요. 명성황후로부터 이화라는 교명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의 여권 신장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했고 이화학당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필종부 사상, 남녀유별 사상 등 각가지 불공평한 가치체계 때문에 여성교육이 전무했던 시대에 이화가 보인 여성개발의 노력은 기독교라는 통로를 통해 무한한 여성의 잠재력을 일깨워주었죠. 이화학당은 하란사, 여메레, 박에스더, 최환란, 김환란, 유관순, 박인덕, 황에스더 등 쟁쟁한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이들은 여성운동뿐 아니라 민족순환기에 사회, 문화, 민족운동 전반에 걸쳐서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 대학부와 보통과를, 1914년에는 유치원을 설립했고 1918년에 이르러서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신촌으로 캠퍼스를 옮기고 1946년 8월에는 4년제 종합대학 인가를 받게 되죠. 이화의 교훈은 진선미로 한국 여성의 전통적 부덕과 함께 서구 여성의 진취성과 창조력을 조화시키는 이상을 추구해왔는데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화여자대학은 오늘날까지 한국 여성의 요람지로서 그 소임을 다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31일 이화학당이 창립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31일 주일에 재헌국회가 개원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헌국회의 개원이 교회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가 개원될 때 기도 순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다른 순서를 갖기 전에 식순에도 없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재헌국회의원인 이윤영 목사님을 지목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은 일제시대 교회 순수성을 지키느라 많은 고초를 겪으셨고 광복 후에 고당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과 투쟁했던 분이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일에 기도로 시작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일 수요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지금으로부터 124년

0: 6년 전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에서 손정일 장로님의 장남으로 출생합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다가 1913년에 칠원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3학년 재학 중이던 손 목사님은 궁성요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합니다. 궁성요배란 동경에 있는 궁성에 매일 아침마다 절하라는 것이었지요. 손 목사님은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거절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향학열에 불탔던 손 목사님의 험난한 배움의 길이 계속되는데 칠원 공립보통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손 목사님은 서울 중동중학교와 일본 스가모 중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1925년에는 경남 성경신학원을 졸업했는데 이때부터 당시 부산 초량교회를 심어하던 주기철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지도와 신앙에 큰 감화를 받으면서 그 당시 부산 나병원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손양원 목사님은 이듬해 7월에 순교하기까지 목회했던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애양원 교회는 1909년 남장로교 의료선교사인 포사이드 웰슨 등에 의해서 창립된 한센시병 환자요양소로 출발합니다. 원내 부속으로 교회가 설립된 것이 곧 애양원 교회의 시작이었죠. 손 목사님은 한센시병 환자를 돌보는 사역자의 필요성에 따라 구내에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는데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었는데 1946년 목사 안수를 받으나 1948년 10월 21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부산 성경학교에 입학시키죠. 6.25 전쟁이 일어나자 손양원 목사님은 부자유한 한센시병 환자 교인들을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을 가지 않고 애양원에 남아있다가 공산군에 체포됐고 1950년 9월 28일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애양원 뒷동산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고 당시 교계는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의 사랑과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는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진 그런 기록이 있네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입국한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알렌 선교사님이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것도 그런 제약 때문이었죠. 그런데 1886년 6월 4일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선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고 개신교도 선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비로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6년 6월 4일에 완전한 것은 아니라도 선교의 숨통이 튀어진 날로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은 현충일입니다. 이번 현충일은 71번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는 날이지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을 맞는 해이지만 전쟁의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이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이 준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한 젊은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라와 민족 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빛의 계절로 넘어가는데요. 흑암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서 이 6월을 더 아름답게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면서 새 주간을 맞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새달 6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300명을 찾습니다." 대전극동방송 기도원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대전 식장산, 청주 부모산, 음성 가섭산을 통해 중부권 전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 청주 중계소 통신실과 철탑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0: 철탑 높이는 정상에서 20m입니다. 청주를 향해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어느 곳에 어떤 사연으로 아파하는 자가 있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의 힘을 빌려 복음만 전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역전을 돕는 대전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전파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대전을 넘어 청주와 충주 인근까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진 2026년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방송사의 사역을 앞에서 이끌어가 주실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사사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렸던 기드온과 300용사들처럼 2026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중부권 복음화의 지경을 넓혀나갈 300명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프로젝트 동역자들은 1년 일시 헌금 100만 원 그리고 기도로 방송사의 사역에 동역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끝없는 외침. 300명의 동역자를 기다리는 이 기드온 프로젝트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기드온이라고 보내주세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일을 함께 기뻐할 300명의 동역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